이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자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어요. 이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힘껏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뻐요. 영국의 선교사,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던 이 허드슨 테일러가 1832년에 태어나서 1905년에 죽었어요. 73세를 살다 죽은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중국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갑자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었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가 선교사가 되기까지 그 전에 어느 날 구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해주었을 때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가슴 깊이 내가 받아들였을 때 참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눈물이 흘러내렸다. 구원의 감격은 매일 주님을 갈망하게 만들었고 회색빛이었던 내 인생에 무지갯빛으로 변하면서 날마다 새로웠다. 그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나는 찬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구원의 기쁨은 어느새 나의 삶에 끊어지지 않았던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고 빼앗기고 말았다. 지금은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하는 나의 모습 앞에 나는 마주한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갈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갈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회색빛이었던 내 인생에 무지갯빛으로 찬란하게 빛내주셨던 주님의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내가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그냥 오셨다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오셨다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창조주와 나의 구원자 되신 분 앞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지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예우와 존경과 감사와 경배를 드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진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찬양했어요. 모세도 그러고 미리암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고작 사흘길 지났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해버렸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흘길 인생길을 버리라. 두 번째는요, 인생은 반복되는 광야길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모세가 인도하고 수르 광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수르 광야는 통해서 가는 길은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이죠. 사흘길을 걸어갔네.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마라에 도착했어요. 마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살겠구나 했는데 쓴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터져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흘길 동안 이스라엘은 그냥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동안 3일 전에 바로, 아니면 첫날은 어제 전에, 아니면 그 다음날은 그제, 아니면 그 사흘길에는 겉그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원해 주셔서 춤추고 노래했던 그 백성들이에요. 하루가 안 돼서, 이틀이 안 돼서, 사흘이 안 돼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전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인도해 주고 계셔요. 근데 그 안에 살면서도 약간의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악취가 나고 쓴 짠물인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기 가면 마시겠거니 하고 꾹 참았었겠죠. 여러분, 사흘길 동안 물이 없어서 고민하는 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흘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3일 동안 물을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근데 광야에서 3일 동안 안 먹어요. 그래, 어른들은 어떻게 견딘다고 합시다.

애들이 물 달라고 난리예요. 어른들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물이 꼭 필요해요. 짐승들은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져요. 물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해. 근데 물이 없어. 그러다 마라에 도착한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살았구나 싶었는데 웬걸요, 쓴물이에요. 그때에 속에 감추어뒀던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 물을 어디서 마시냐? 데리고 나왔으면 책임을 져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홍해바다 앞에서 봤던 장면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고 채 사흘이 안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산 넘어 산이에요. 한국에 넘으면 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날은 나 한 몸 살기가 버거워서 그냥 바둥바둥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렵게 결혼했더니 애들 키우는데 그냥 죽겠어. 그냥 저놈들 걸어만 다녀불면 제발 죽겠다고 생각했죠. 걸어 다녔더니 몸에 손이 더 가기 시작하네.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놈들 장가만 가버려라 그랬더니 장가 보내놨더니 셋이 와버려요. 몸에 기가 막혀서. 그래서 웬만큼 키워놓고 아 이제 한숨 돌리겠다 했더니 부모님들이, 처갓집 부모님, 우리 부모님 여기저기서 아파서 병원 맨날 모시고 다니고 병원 다니고 이제 다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부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과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광야길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그것이 순리예요.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게 순리예요. 눈이 안 좋아져요. 순리예요.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순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빨리 받아들여야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요. 더 행복하단 말이에요. 빨리 받아들여야.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들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해버립니다. 광야가 그럴지 몰랐습니까? 광야는 목마른 곳이에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가나안을 찾아가는 여정은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돼요. 왜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보내져서 사는 동안에는 광야길이에요. 어렵고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웃으니까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겠지. 아니요. 모두가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웃고만 사니까, 안 그런 척하고 사니까, 그냥 파운데이션 막 바르고 오니까 그냥 몰랐죠. 근데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광야길이니까 당연히 고난이 있지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생활 하자 그런다고.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달라요. 요 중에서 여러분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안 아픈 사람, 이 세상의 환자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환자복을 입은 환자와 환자복을 안 입은 환자. 다 아프고 다 힘들고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렘브란트 화가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돈 잔뜩 내 거 먼저 주십시오 했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아서 현금화시켜서 외국에 가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온 아들을 끌어안고 저 아버지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한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리고 저 어깨를 두드리는 저 손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표현한 거죠. 이 작품이 지극히 감동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은 이 탕자의 귀한 렘브란트의 이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렘브란트 자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렘브란트가 이 작품을 만들 때 그가 인생이 쉬웠느냐, 고난이 없고 행복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렘브란트가 이 작품을 고난 중에 만들었는데요. 렘브란트가 아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큰 딸이 죽어요. 그 다음에 작은 딸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 죽어버려요. 날마다 장례만 치르고 살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부인이 죽으면서 9개월 된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어찌까 어찌까 전라도 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렘브란트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시 결혼을 해서 일남일녀를 또 둬요. 그런데 아까 전 부인한테 9개월 난 아들이 또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또 죽어요. 그리고 부인도 죽어버려요. 어쩌면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소설로 쓰려고 해도 렘브란트 인생 같은 인생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장가 가서 낳은 딸 하나, 그 딸 하나만 살아남아서 마지막 노년에는 그 딸과 사위가 자기를 케어해 줘요.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 인생 속에서 렘브란트는 저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을 써요. 저 그림을 그려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인생이 고달프면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외치는 사람 봤어요. 렘브란트같이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넉넉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이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고난은요, 우리를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고난은 우리를 부쩍 성장하게 만듭니다. 좋은 글을 많이 남겼던, 명언을 남겼던 철학자 에머슨은요, 긍정과 자신감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27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재혼을 해서 얻은 아들이 2살 때 또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은 심한 열병으로 온 몸이 불구가 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그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살 명언들을 남깁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 보상이라는 수필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구가 되고 사업이 실패하고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는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 고통으로 인해 충분한 보상과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고통 속에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를 숲 속의 거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고통 속에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그냥 반복되는 광야길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고난과 역경의 길을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모두가 다예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보다는 남들이 하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사흘길 인생을 버리라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며 삽시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바꾸며 삽시다. 여기 원망했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룬을 쓰는데요. 이건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을 세워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모세 곁에 머물면서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너희한테 내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요. 저 나무다. 모세가 그 나무 갖다가 그 쓴물에다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자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치료자이셔요. 그 답을 알고 계셔요. 얼마든지 지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을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지, 네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버리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길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갑니까? 이 수르광야는 반드시 지나야 할 술광야예요. 한진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갑니까? 누가 믿음 생활하고 사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순간 다 잘 풀릴 것입니다.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이 잘 풀리라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남은 시간 동안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은 접어버리셔야 돼요. 그걸 감사로 바꿔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요? 아니요,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조건이 돼서 감사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감사는 조건이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계적인 설교가 매튜엘리가 하루는 저녁에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흠뻑 두들겨 맞고 피나도록 몽심 맞고 재물도 다 빼앗겼어요. 집에 오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를 당한 입장이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앗아가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도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 강도들이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그러나 그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북경에 선교가 있는 선교센터가 병원을 열어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때 문둥병 환자가 하나 와서 선교사님한테 얘기해, 너무너무 나는 문둥병 걸린 게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가. 아니, 왜요? 내가 문둥병 걸리지 않았다면 이 병원에 찾아왔겠습니까? 내가 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내가 문둥병 걸려서 이 병원 찾아왔고 이 병원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나는 문둥병 걸린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선교사가 탄복을 했어요. 어느 집에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 내가 오늘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7바퀴 굴렀는데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더 감사하다. 그러니까, 에? 아버지는 8바퀴 굴렀어요? 이렇게 말해. 아니다. 나는 교통사고를 안 났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무심코 지나가는 이 수많은 순간들이 왜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7바퀴 부르고 감사한 사람이 낫습니까? 안 구르고 감사한 사람이 낫습니까? 우리한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된 엘림이 있었어요. 이 마라에서 딱 10km, 많이도 아니야. 마라에서 딱 10km, 10km 더 갔더니 엘림이 있네요. 엘림은 어마어마한 오아시스였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예, 우물이 12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지파. 아이고, 한 우물씩 가져가도 되겠네. 예. 그뿐입니까?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어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오아시스라는 뜻이에요. 와,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놓고 계셨네.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버렸으니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홍해부터 마라까지 이 어리석은 3일길, 4일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고난의 3일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크게 외칩시다. 4일길 인생을 버립시다. 감사와 영광으로. 할렐루야.

말씀해 보아.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국에 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진희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염려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잘 아시는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담대히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합시다. 친절하고 분명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요일을 정해 테마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화요일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아이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와 오늘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광주 전남 땅에 복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소서. 문화 속에 자리 잡고 감정을 부추기며 속이는 세상 문화의 견고한 진이 훼파되게 하소서. 이 땅에 뿌리박힌 미신과 우상 숭배의 영들을 성령의 줄로 묶어 추방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반도체 산업과 첨단 클러스터 조성 위에 나라와 기업이 변질되지 않고 환경적, 재정적 마찰 없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정부가 계획한 대로 신속히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이 지역 시민들이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수 있는 희망의 땅이 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소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가 가능하다면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광주 전라 땅을 기르려 주셔서 아버지님, 광주 전라 땅에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역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도록.

0: 주님 감사합니다. 이 광주 전남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이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 자라나는 세대들을 속이는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문화의 견고한 진들이 훼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땅에 뿌리박힌 미신과 우상 숭배의 영들을 성령의 줄로 묶어 추방시켜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이 임하게 하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반도체 산업과 첨단 클러스터 조성 위에 나라와 기업이 변질되지 아멘. 않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갈등까지도 우리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들이 제공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않고 살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광주 전남 지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숙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목사님.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는 MIP 기도하는 엄마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3: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또 저희가 합심하여 사는 그 기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0: 입니다.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광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광주 극동방송에서 7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15일 전국 대학 합창제 부산 콘서트홀에서 하고요. 16일 70주년 오찬, 또 17일 홈커밍 데이 한양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충만한 복음의 대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국내외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극동방송에 소속감을 가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극동방송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방송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모든 직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 잘 소통하고 오신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사랑하는 주님, 극동방송이 7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15일에 전국 대학 합창제와 또 16일 오찬, 또 17일 홈커밍 데이 모든 행사 가운데 성령님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복음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에서 참석한 많은 분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극동방송의 소속감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극동방송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확장되어져가는 더욱더 성장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모든 직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소통하며 오신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미국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조선아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제가 해외로 나오게 되면서 늘 가까이 살던 손주들과 떨어져 부모님 두 분께서 한국에서 거주 중이십니다. 저희 엄마는 믿음으로 허전한 마음을 채워나가고 계시지만 저희 아빠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저희 아빠께서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참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만 때로는 그때를 알 수 없어 마음이 낙심되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저희 아빠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도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조선아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이렇게 해외에 나오게 되면서 사랑하는 부모님 두 분이 손주들과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부모님 두 분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의 공허함은 또 우리의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0: 어머니께서 믿음으로 이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극복해 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주님, 복음의 광채가 그 10년 가운데 비추어질 수 있도록 그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1: 아멘.
0: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조선하님, 때로는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좌절되고 낙심되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또 기도하는 엄마들과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열이 떨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과 합창단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0월 17일 홈커밍 데이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사역을 진행하는 우리 합창단 아이들과 부모님의 헌신을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고 교회와 학교, 이 나라의 리더들로 자라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녀들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배하윤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일 저녁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윤 학생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오니 속히 하나님 열이 떨어지고 하나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합창단 사역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하윤 학생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이 아이의 평생에 주님 살아계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 기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우리 광주 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10월 17일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사역을 병행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부모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 예배자로서 또한 교회와 학교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계속해서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6085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이 친구가 사랑이를 소외시켜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아이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학교 생활 외롭지 않도록 또 아이의 마음이 평안하길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6085번님의 귀한 자녀 사랑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가 사랑이를 소외

0: 시키는 친구로 인하여서 참 마음이 많이 괴롭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고난들이 찾아올 때, 우리
1: 주님.
0: 사랑이가 정말로 이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1: 그렇지.
0: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1: 할렐루야.
0: 하나님, 그 어떤
1: 맞지.
0: 삶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다니엘이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이가 하나님 비록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붙여주신 것처럼 귀한 믿음의 친구들, 사랑이를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붙여주셔서 학교 생활이 외롭지 않고 정말로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학교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1: 아멘.
0: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9507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신랑 28일 건강검진으로 서울에 올라갑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직장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달 21일 월급도 한결같이 정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9507번님의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28일에 이제 건강검진하기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하나님,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건강관리를 위한 또 성실함과 또 꾸준함도 귀한 남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28일에 검진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리는 과정 속에서 귀한 남편, 또 우리 9507번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직장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9507번님과 이 귀한 가정이 세상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직장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이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그 직장에 복을 주셔서 사장님도 직장 동료들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곳에 복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그래서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1: 아멘.
0: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윤소희 집사님, 기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광주 CM아트홀에서 윤 앙상블이 마음 치유 음악회를 합니다. 모든 연주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윤소희 집사님을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런 사역자로 또 주님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8시 광주 CM 아트홀에서 마음 치유 음악회를 허락하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0: 음악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연주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그 모든 육체까지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오니 주님 이 은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임하는 은혜의 음악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5856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하는 남매가 있는 엄마가 못 가게 해서 만나면 너무 슬퍼해요. 마음이 아파요.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출석하고 싶어하는 남매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름은 김혜인 김지홍입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랑하는 주님, 5856님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올려드리며 이 시간 혜인 지홍 남매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아멘.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너무나도 복음화율이 낮은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한국교회의 책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하는 이 혜인 지옥 남매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엄마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하나님 엄마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정말로 엄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두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도 함께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온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특별히 5856번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881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상가 임대를 내놨는데 몇 개월째 안 나가고 있습니다. 속히 계약할 사람을 보내주셔서 생활에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너무 힘든 상황이네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2881번님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주님.
0: 몇 개월째 임대가 나가지 않는 상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귀한 2881번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하늘에 나는 새도 또한 땅에 나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2881번님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2881번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1: 아멘.
0: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2881번님이 경험해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귀한 성도님의 삶에 놀라운 간증이 되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무명으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로 저희 사업장에서 캠프를 갑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많은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즘 모든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0: 저희 기업도 이번 10월에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로 캠프를 진행하는 이 귀한 무명의 성도님의 사업장에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행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소상공인들, 개인 사업자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이 귀한 무명의 성도님의 사업장에 복의 복을 도와 주셔서 하나님 새로 연결되는 사업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주님,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모든 병든 것들과 약하여진 것들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조차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 바라볼 때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많으신데 저희가 방송 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8절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이 흘러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진희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는 광주 백국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위치한 광주 동산교회 1층 그레이스 채플홀입니다. 접수 또는 자세한 사항은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010-5233-9289번, 010-5233-92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광주장로 찬양단은 제3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 백서로 70번 길에 위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광주 양림교회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이고 지역 기독학교를 섬기는 6명의 교육 목사님들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묵상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기독학생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11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는 제19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위한 풍성한 제작 및 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위치한 상무시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 또는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010-7176-7991번, 010-7176-7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동성교회는 선교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먹거리와 온 가족의 즐길 거리가 준비된 이번 축제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광주동성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께서 특별 공연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138-7646번, 010-9138-76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고울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2027년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2026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린이입니다. 단원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접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주세요.

0: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3-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3: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즘에 날씨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만물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만물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냥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니까 금방 생겼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 원뜻을 가만히 보면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특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해산의 고통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그 해산의 고통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해와 달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고 각종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각종 채소와 열매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사람이지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지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복주시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다 다스려라, 그리고 각종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들을 너희가 먹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경배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스스로 교제하고 이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0: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이 있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 먹을거리도 각종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가난 때문에 아파하고 병들어서 아파하고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장 복되게 창조하셨음을 믿고 오늘도 복된 자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건강한 주님이 약한 자의 모습을 가진 것은 약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셨고 복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된 자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 큰 권력을 가진 자랄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자, 돈을 가지고서 큰 부자랄지라도, 세상에서 수많은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장 축복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영광 돌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축복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크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은혜 주시는 내가 은총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판단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4-1172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구속을 이루신 주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두 가지 명령이 대한민국 교회와 광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숫자를 채우며 보내주신 성령님의 권세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1600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광주 극동방송과 그리고 극동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함께 부르짖는 기도, 만입을 모아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극동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을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물질로 섬기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과 그리고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제26회 목사 안수식을 열고 26명의 신임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어제 서울 동작구 CTS 아트홀에서 열린 목사 안수식에서 정일웅 총회장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립자 박조준 목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세속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수식에서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법학과 신학을 전공한 32세 크리스티나 시네 로스 목사도 안수를 받고 유럽 다민족 청년 선교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나부터 포럼이 제6차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가 성장에 집착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초기 선교 정신과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부터 포럼은 어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 한국, 한국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류영모 대표 목사는 개회사에서 교회가 이념과 정치를 우상화했던 과거를 지적하며

본연의 섬김과 헌신의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특정 권력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나라의 양심을 깨우는 교회가 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임총회장 김종희 목사가 본질로 돌아가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임총회장 김종희 목사가 본질로 돌아가 영적 힘을 회복하고 소통과 연대로 시대를 앞서가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희 총회장은 최근 취임 인터뷰에서 영적 힘의 회복과 소통을 강조하며 목회자 최저생계비 지원과 은퇴 연금 확대, 서대문 총회본부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목회 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전문성 있는 교육사 제도를 추진하고 과거 국가 권력의 피해를 입었던 한신대의 역사를 아카이브로 제작해 교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희 총회장은 자유와 평화, 생명이라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전통과 정체성을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가정교회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단속 범위가 예배당을 넘어 학교 내 교사와 학생 등 교인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공안과 공무원 30명이 지난 9월 16일부터 이틀간 안후이성 진자이언 가정교회를 수색하고 성도들의 휴대전화 압수와 함께 여성 목회자 2명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 차이나 에이드 역시 중국 당국의 단속이 학교로 확장되어 외양 제1중학교 교사가 성경 독서 모임 참석을 이유로 신문을 받았으며 후난성 초중등학교 내 교인 자녀들에게 종교적 세뇌 각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26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에서 인도네시아 김완일 선교사와 인도 김용대 선교사가 수상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는 어제 연세대 루스체플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30년간 한인교회 및 현지 유치원 세 곳을 세운 김완일 선교사와 인도 북부에서 26년간 미전도 종족교회 16곳을 개척한 김용대 선교사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김용대 선교사는 이번 수상을 선교지에서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온전히 성경의 말씀을 이루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남 광주는 비가 내리고 일교차가 15도로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오영훈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는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던 의인 욥의 신앙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욥이 마주했던 극심한 고난과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되어 간 위대한 신앙의 서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혹독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열 자녀마저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으며 그 자신조차 온몸에 종기가 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부당한 비극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깊은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그 절망의 땅바닥에 엎드려 만군의 여호와를 향해 위대한 예배를 올렸습니다. 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며 내게 모든 소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든든한 고백은 사탄의 입을 완벽하게 봉쇄해버렸습니다. 인간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캄캄한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도 우리의 순전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환난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로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루 까닭없는 시련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살고 있고요. 예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경자 권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물리치료사로 일을

0: 하고 있습니다. 그 75세 이상 어르신들 독감 무료의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어가지고 그래서 환자가 지금 좀 많아요. 바빴어요. 그 독감을 맞으시면서 더불어서 물리치료까지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루 종일 볼 환자 숫자로 오전에 다 본 것 같아요. 지금.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사이신 박경자 권사님의 교회와 담임 목사님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0: 정말 감사한 박성진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결혼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교회 신앙생활 여기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아 진짜 오직 복음이시구나. 오직 전도시구나. 오직 성교시구나. 그리고 정말 스스로 깨닫고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쫓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정말 많이 하셔서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막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증거하시는 그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면서 박경자 권사님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0: 친정에서는 엄마가 이제 큰언니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책을 태우셨어요. 엄마가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주위에는 항상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걸음을 한 번씩 옮기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된 거는 이제 지금 남편하고 사귀면서 이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이제 사귑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선물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성경책이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람과 결혼하려면 이 집안에 신앙을 따라가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엄마도 저희 남편, 예비 남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다라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신 것도 그 강팍하던 친정엄마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도 진짜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구나라는 걸 정말 순간순간 깨달아요.
1: 먼저 들어보신 분들의 강력한 권유로 극동방송을 듣게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박경자 권사님도 한 장로님의 권유로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0: 개국하고 1, 2년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남전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얘기를 하시다가 당신은 극동방송이라는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는 찬양과 말씀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말 은혜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 방송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그때 소개를 해주시는 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럼 저도 한번 들어볼까요? 한 게 이제 그때부터 바로 다음날부터 들었던 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렇게 듣게 됐어요.
1: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되게 제가 불평불만 불신앙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방송을 들으면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순간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아 그랬군요라고 이 깨달음을 순간 주시는 그 체험을 한 번씩 해버리면 극동방송의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방송이라는구나 이걸 체험하면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극동방송을 전파하고 있는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홍보대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체험을 하니까 그 체험을 나누고 싶고 너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1: 머뭇거리고 망설이던 전파 선교사로의 발걸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0: 제가 이제 전파 선교사에 대한 그 거룩한 마음은 항상 부담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한편으로 아 내가 다른 교회 헌금도 하고 있고 뭐 아이가 셋인데 이런 여유가 생겨 좀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혼자 핑계를 막 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송정민 사모님께서 그 광주의 어떤 교회에 콘서트를 하러 오셨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모님께서 찬양을 하시면서 전파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가슴에서 이렇게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이렇게 많이 은혜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은혜를 나는 공짜로 맘만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그 회개가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그때 바로 전파선교사를 가입을 했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차근차근 제 이름만 하다가 남편 이름 하다가 이제 아이 이름 하다가 이제 전파선교사 모집 광고 하실 때마다 태신자를 놓고도 이름으로 하면 좋다라고 하셔서 저희 친정 엄마 이름으로 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시댁에 믿지 않는 또 분 식구들 또 이름 놓고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지경을 좀 넓혀가지고.

0: 우리 이용남 장로님, 윤보신 권사님, 아버님, 어머님의 삶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한 제 새 아이 앞에서 아버님,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복음의 바통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며느리가 될게요. 아버님 많이 편찮으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 이인규 장로님, 언제나 변함없는 성품으로 나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동역해주고 묵묵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살면서 살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살면서 살수록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편이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주아 영호 예원님, 엄마와 아빠가 막 넉넉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엄마 저희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잖아요 라고 얘기해주는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 너희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고3 아들 영호, 하나님께서 널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하고 그걸 찾아가는 우리 영호가 되길 바래요. 우리 주아 영호 예원님 많이 사랑합니다.
1: 시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새 아이의 엄마 박경자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0: 저희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버님이 좀 암에 걸리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힘들어하시는데 아버님 어머님 정말 건강하셔서 그 기도의 배경이 정말 저희 가정 가문의 기도 배경이 원전에 설 수 있는 영역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는 아버님 어머님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친정과 시댁의 가문 복음화 저희 엄마가 좀 많이 많이 강박하세요.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박하신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알고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세세한 부분으로 정말 어머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도해 가심을 제가 믿고 그걸 혹시 포기하지 않고 혈육으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 모든 수험생들 정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그 단을 잘 거둘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복소리, 오늘은 광주 예일교회를 섬기는 물리치료사 박경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OFP데이 10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먼 길을 떠날 때 목적지를 정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맞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디로 가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그곳에서 도착해서는 무엇을 할지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리며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국경을 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견할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아직까지 전해지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중에 일단 파견 대상자로 정해지면 거부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출발할 때도 정확히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조차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도 내가 아닐 때 그 막막함과 두려움은 적지 않겠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 북녘의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고 무엇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이 걸음을 환히 비추어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복음의 소망과 위로를 만나는 길목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오해피데이 또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소망도 좋습니다.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그리고 듣고 싶은

주님의 뜻 안에서 꼭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0616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도 출첵합니다. 북한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출석 인사도 도착했고요. 타자 성경 통독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공동체 기도하고 왔습니다. 5772님 손으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쓰고 귀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는 또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복음 가운데

계시는 시간이네요. 5772님 그 가운데 출석 인사까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0505님은 할렐루야, 한민족인 북한 땅에도 가뭄에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신 주님의 충만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민족임을 알고 한 민족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주셔서 저도 감사드려요. 이런 거 처음 해봐요. 화성 동탄에 거주하고 있고요. 운전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길 저도 기도합니다. 뒷번호가 0691, 0691 새싹회원 분이세요. 이런 거를 처음 해보는데, 이런 문자를 처음 나눠보는데 그게 OFP데이여서 너무 영광이네요. 0691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부천에서 기도합니다 8865님 주셨는데,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기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함께 나눠주실 때, 이 기도가 방송을 타고 흘러 들어갈 때, 극동방송이 닿는 모든 곳에서 기도의 씨앗이 계속해서 심겨질 줄을 믿습니다.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생명 주께 있는 신청 찬송 호사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전주에서 듣고 계신 5189님도 그리고 군산에서 우리 찾아오신 새싹회원 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하셨던 5189님도 오늘의 한평차이 샵 1069번으로 정답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은 언어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표현, 우리가 쓰는 이 말에 대한 준비를 해봤는데 앞서 오프닝에서 러시아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 이렇게 북한에서도 장마당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교사도 있고요. 병원이라는 이름 하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농업 다양한 직업들이 또 있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부부가 함께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가정도 북녘에는 참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한평차의 문제는 북한에서는 이 맞벌이 가정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노동자 세대, 노동자 세대. 2번 직장 세대.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의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기를 두 가지로 준비해봤어요. 노동자 세대일지 직장 세대일지.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가정을 맞벌이라고 흔히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노동자 세대일까요? 아니면 직장 세대일까요? 지금 회사에서 직장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뭐 가끔 편의점에서 듣고 있어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더러 택시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직장을 아내도 남편도 함께 가진 이 세대를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오늘 OFD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릴 텐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힌트가 직장 세대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저도 맞벌이 부부를 육아하랴 일하랴 너무 힘들고 바쁜데요. 국가는 얼마나 더 힘들지 상상이 안 됩니다. 6244님이 도전을 해주셨고요. 요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는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통일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뼘 한 뼘 좁혀가는 이런 한 뼘 차이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선을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자면 맞벌이이신 분들 조금 전 문자 주신 청취자분처럼 맞벌이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북한에도 이렇게 맞벌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을 맞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 노동자 세대, 2번 직장 세대. 1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새싹회원 1812님.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야 근무하고 극동방송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 하나하나를 합의해 가고 맞춰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 통일 이후의 과제가 아닐까요? 그 과제를 아주 잠깐 경험해보는 오늘의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좀 더 기다리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운전 중에 우리 이 단어가 많이 나와서 한번 찍어봅니다. 정답!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8845님 오늘 새싹회원 분들이 꽤 계시네요. 8845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북한에 가지는 못하지만 저도 헌신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올 날에 준비된 다음 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와 우리 1652님 감사합니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는데 아직 정답을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근데 1652님께서 그리고 조금 전 8845님께서 정답을 먼저 잘 맞춰주셨어요. 두 분께 선물을 정답 발표 전 먼저 드리면서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더 받아봤는데요. 오늘의 한편 차이는 북한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뭐라고 부르는지 1번이 노동자 세대였고요. 2번이 직장 세대였습니다. 0866님, 2번 직장인 부부인 것 같아요. 빨리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직장인 부부. 직장인 부부라고 해도

0: 방송 듣고 보니까 2번인 것 같아요. 2번으로 바꿉니다 라고 하셨고, 처음으로 운전 중에 정차하고 보냅니다 하시면서 0728님 직장 세대라고 보내주셨어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정답은 2번 직장 세대, 직장 세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2784님은 노동자 세대인 것 같아요. 처음 문자하는데 맞나요? 통일로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비록 한뼘 차이에 이 맞벌이 부부의 정답은 맞추지 못하셨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은 정답이잖아요. 우리 2784님께도 오답이지만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노동자 세대, 노동자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많이 쓰는 말 같아서 오답을 여럿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근데 그만큼 북한에 대한 어떤 뉴스나 그런 걸 자주 접하셔서 이렇게 오답을 도전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알아가는 이 OAP데이, 오늘의 정답도 맞춰주시고 또 출석 인사 보내주시면서 나누어 주셨던 소중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1: 주 하나님
0: 이렇게 오랜 분단 가운데 조금씩 달라진 말들을 알아가다 보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채워야 하는 그 간극도, 기도로 채워야 하는,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 그 간극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 남과 북이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고 출석 체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다시 문자를 읽고요.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라는 7706님의 믿음의 선포처럼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이 오래되므로 간극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 기도합니다라는 7878님의 이 기도의 한 줄처럼 오늘 여러분 생각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예배 처소에서 함께 더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기도의 산이 더 쌓였음을 믿으면서 OA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100살 넘게 장수하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에게 한 기자가 장수의 비결을 물었는데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75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내와 나는 결혼할 때 한 가지 약속을 했지요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에게 할아버지는 얘기했는데요. 두 사람이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하면 먼저 화를 낸 사람이 5km를 걷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는 매일 5km를 걸었죠. 기자는 다시 물어봤죠.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같이 건강하셨죠?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는데요. 아, 아내는 내가 5km를 환해서 걷는 동안에 내가 정말 5km를 걷는지 확인하려고 꼭 내 뒤를 쫓아왔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노부부 이야기인데요. 사실 다투기도 많이 하셨지만 그만큼 화해도 많이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서로 용서하고 운동도 하고 자연히 건강하게 오래 사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저희에게 당부를 하셨는데요. 말씀에 순종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도자는 유심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볼 수도 없고 볼 수 있다 해도 거기에 마음을 온전히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유심히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일에 주목합니다. 꽃을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일상 너머의 세계를 얼핏 보기도 합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사로운 곳이 아님을 자각합니다. 시인이나 예언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은 꿰뚫어 본다는 것은 현상을 안에서 알아보는 것이라면서 놀랄 줄 아는 눈만이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드러난 것이 사물이나 사태의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기호로서의 문자는 우리가 전달하는 것에 아주 일부만 전달할 뿐입니다. 의사소통이란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것까지 알아채릴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주선 사람이 예, 잘 지냈어요? 라고 응답하지만 우리는 그 말 속에 담긴 어조나 그의 표정을 보고 실은 그가 잘 지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명랑하게 자기 할 말만 한다면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심히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음을 다해 보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심히 본다는 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나와 무관하다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관심을 보이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오지랖이 넓다고 말합니다. 그의 다양한 관심에 대한 놀람이기도 하지만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세상사에 초연한 태도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해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공적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만 초연한 태도로 삶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고향 땅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고모와 고모부 조카를 그리며 쓴 남자매님의 편지를 함께 하실 텐데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복음 통일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쓴 자매님의 편지를 바로 함께합니다.
1: 고향에 계시는 고모에게 고모랑 고모부랑 조카랑 고향 땅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정말로 보고 싶네요. 헤어진 지 20년 세월이 흘러갔네요. 나와 비슷한 형모로 걸음씨도 비슷해서 보는 사람마다 고모와 나를 언니 동생인가 했죠. 아버지를 잃고 보내던 그 어려운 시기 나의 부모가 되어주고 동무가 되어준 그 나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와 동생을 모른다고 할 때 손내밀어주고

0: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로 위로해주던 그때를 나는 기억하며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나날에 밥 한 그릇, 물 한 모기, 옷가지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지요. 어젯날에 20살짜리 처녀가 지금은 두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중국 땅에서 자녀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갑자기 오다다니 소식 한마디 못해드리고 이 땅에 와서도 이러저러한 관계로 연결을 못 가졌으니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철조망 속에서 남편을 내세우려 하며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실 고모의 그 손과 모습을 그려봅니다. 한달음에 달려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혈육, 나의 동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늘을 머리에 이고 보이지 않는 철조망 속에서 소망과 꿈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고향의 땅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잠자던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그 땅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경제의 대문도 열리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소서. 고향 땅에도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길 원하며 나의 혈육과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어느덧 헤어진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조카와 여러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오늘도 그 사랑과 그리움을 눌러담아 편지를 전해봅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약 20년 전 북녘 땅을 떠나온,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남 자매님의 편지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른한 오후 달콤한 디저트가 생각나는 시간이죠. 프랑스의 대표 디저트인 타르트는 사실 요리사의 실수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과를 볶다가 반죽 얻는 걸 깜빡해서 반죽을 위에 덮어 구웠는데 오히려 그 실수가 버터와 설탕을 쫀득하게 녹여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과 파이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잘한 일뿐만 아니라 부족함, 실수, 실패, 그리고 뜻밖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손길 안에서 오늘도 안심하고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3시 첫 찬양은요, 선하신 목자입니다.

네, 타르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맛있고 완벽한 디저트가 요리사의 실수에서 시작됐다는 거. 그 모양을 좀 떠올려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계획대로 또 우리의 노력대로 자란 일뿐 아니라 부족함, 때론 실수, 실패, 그리고 뜻밖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혹시 오늘 하루 조금 마음처럼 또 뜻대로 안 됐을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완벽하고 또 능하신 손 아래 있다면, 또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완전한 하루, 또 아름다운 하루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3시 드라이브 오늘 출석 단어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것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신을 버린 또 해하려고 했던 형들 앞에서 요셉의 고백이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것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악행과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역사라는 선한 결과로 바꾸어 놓으셨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나른한 오후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손재석 목사님의 주는 신실하시고 함께 찬양했고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고백하면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자, 3시 드라이브 오늘 출석 단어는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것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악행과 또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역사라는 선한 결과로 바꿔놓으셨다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것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5503번님 아침에도 함께하고 오후에도 함께합니다. 7980번님 7356번님 이것으로 하루 잘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좋아요. 자, 3시 드라이브 오늘 출석 단어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샵 0153번입니다 우물정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출석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찬양 후에 잠언 16장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 속에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찬양 후에 말씀 함께 하시죠.

0: 제16장
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음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음이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 2, 3, go!

아, 이제 61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테너 윤서준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잠언 16장 말씀 중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셉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형님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그마저도 이것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연약함이나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고백이죠. 자, 오늘의 출석 단어 요셉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것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그 실수마저도 무엇으로 바꾸셨을까요? 단 한 글자고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503번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은 형들의 잘못을 이것으로 바꾸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함 또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이것으로 바꿔주시길 소망하면서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찬양 함께 나눕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김명선과 연민규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출석 단어는 선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었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크신 손길 안에서 오늘도 안심하시길 또 평안하시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끝 찬양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죽으면 끝이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생각하며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0: 과 단절됨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이 있습니다. 본래 거룩한 생명에 속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구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성화의 과정을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는 광주 백국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위치한 광주 동산교회 1층 그레이스 채플홀입니다. 접수 또는 자세한 사항은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010-5233-9289번, 010-5233-92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광주 장로 찬양단은 제3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 백서로 70번 길에 위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광주 양림교회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이고 지역 기독학교를 섬기는 6명의 교육 목사님들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묵상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기독학생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국에 11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는 제19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위한 풍성한 제작 및 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위치한 상무시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 또는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010-7176-7991번, 010-7176-7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동성교회는 선교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먹거리와 온가족의 즐길 거리가 준비된 이번 축제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광주동성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0: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께서 특별 공연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138-7646번, 010-9138-76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고울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2027년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2026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린이입니다. 단원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접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2: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한 일을 살펴서 돌이켜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진노를 둘러 입으시고 우리를 쫓으셨습니다. 사정없이 우리를 죽이셨습니다. 주께서는 구름을 둘러 입으시고 우리 기도가 주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찌꺼기와 쓰레기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입을 열어 우리를 욕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멸망과 파괴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제 백성이 멸망하였으므로 제 눈에는 눈물이 시냇처럼 흐릅니다. 제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쉼없이 흐릅니다.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하늘에서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제 성의 모든 여자들에게 닥친 일을 보면 제게 슬픔이 임합니다. 아무 까닭 없이 원수가 된 사람들이 새를 사냥하듯 저를 쫓습니다. 저를 산 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저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물이 제 머리 위로 넘쳐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할 때에 귀를 막지 마시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제 사정을 살펴주셨고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제가 억울한 일에 처한 것을 보셨으니 제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께서는 제 원수들이 제게 복수한 것과 저를 해칠 음모를 꾸민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이 저를 향해 하는 욕과 저를 치려고 꾸민 음모를 다 들으셨습니다. 제 원수들의 말과 생각은 종일토록 저를 해치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그들은 앉으나 서나 항상 저를 놀려댑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저지른 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며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철량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저주를 내리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시고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해버렸다. 성전 보석들이 거리 모퉁이마다 흩어졌다. 금보다 더 귀했던 시온의 귀족들이 토기장이가 빚어 만든 질그릇처럼 업신여김을 받는다. 들개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데 가련한 내 백성은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하다. 젖 먹이는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어린이들이 빵을 달라고 하여도 떼어주는 사람이 없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굶주림에 처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란 사람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다닌다. 손을 쓸 새가 없을 만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소돔의 죄보다 가련한 내 백성의 죄악이 더 컸다. 우리의 통치자들이 전에는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더 희고 그 몸이 홍옥보다 더 붉고 그 얼굴이 청옥보다 더 빛났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얼굴은 숲보다 더 검어서 거리에서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다. 살갗과 뼈가 서로 달라붙어 막대기처럼 마른 모습이다. 칼에 죽은 사람이 굶주려 죽은 사람보다 낫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고통 속에 굶주려 죽는다. 가련한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착한 여자들마저 제 손으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음식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대단히 분노하셔서 무서운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 시온을 불 지르시고 그 터를 태우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 세계의 어느 왕도 땅 위의 어느 백성도 믿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니며 피로 몸이 더러워진 까닭에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더럽다, 꺼져라, 비켜라, 비켜라, 가까이 오지 마라 하고 소리친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만 다른 민족들도 다시는 여기에 머물지 마시오 하고 말한다. 여호와께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며 다시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다. 제사장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장로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우리도 눈이 빠지도록 도와줄 사람을 기다렸으나 헛일이었다. 헛되이 망대에 올라 우리를 구해줄 나라를 기다렸다. 원수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으므로 거리를 다닐 수도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웠고 우리의 날이 다해 마지막에 이르렀다. 우리를 쫓는 사람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빨랐다. 그들이 산 위에서 우리를 쫓았고 광야에 숨어서 우리를 기다렸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 곧 우리 코의 생기와 같은 사람이 그들의 덫에 걸렸다. 우리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덫에 걸렸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지만 너희도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니 취하여 벌거벗게 될 것이다. 딸 시온아, 내 벌이 다 끝났다. 주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를 심판하실 것이고 내 죄를 드러내실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닥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살펴 주십시오. 우리 땅이 낯선 사람들에게 넘어갔고 우리 집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었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도 돈을 내야만 마실 수 있고 땔감의 값도 치러야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맹렬하게 추격함으로 우리가 지친 와중에도 쉬지 못합니다. 먹을 것을 넉넉히 얻으려고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는 가고 없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으나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 칼을 든 사람들이 있는데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무서움 가운데 시달리던 중 우리 살갗은 아궁이처럼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와 시온의 여자들과 유다 성들의 처녀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대신들을 매달아 죽이고 장로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로 곡식을 갈고 나무찜을 지던 아이들은 비틀거립니다. 장로들은 성문 곁에 앉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기쁨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춤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면류관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 일로 우리 마음이 병들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시온산은 폐허로 변하여 이제는 여우들만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합니다.

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토록 철저히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이 영광스러웠던 옛날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영원토록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정계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은혜로 해석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또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을 준비하는 10월 한 달이 정말 기도하는 문이 열리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또 새길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사는 동안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저 사람 오늘 표정이 어떤가, 또 저 사람 말투가 어떤가, 한마디 말을 통해서 화가 난 것은 아닌가, 또 한 가지 표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서운한 건 아닌가. 그런데 그것으로 다 해석할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살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 영혼의 표정을 살피고, 영혼의 말을 살피고, 그래서 그곳에 어떤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있지요. 예, 그렇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뒷모습도 과연 그런가? 또 때로는 거절하는 말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도 똑같다라고 말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모습을 본다고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롭게 여겨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뚝뚝하거나 아니면 상처 주는 말 뒤편에 그의 영혼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한 다 들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포기하거나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고 물러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곳에 특별히 영혼에 대하여 우리의 해석이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해석들이 은혜로 해석될 수 있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하나는 은혜로 해석하라. 또 하나는 간곡한 말로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첫 번째 메시지는 은혜로 해석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요셉이 보복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으면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리라 이런 생각들을 형제들이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심지어 구덩이에 빠뜨렸고 죽일 생각까지 하였고 노예로 팔아서 애굽 땅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했던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그들이 행했던 행위와 행동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그 많은 고통의 과정들을 지나와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눈물이 없었던 게 아니고 억울한 게 없었던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요셉이 했었던 것은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 인생이 마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뭔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의 총리의 자리에 있고 이만큼 위치에 있게 되었다고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행위는 악하겠고, 당신들의 행위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일지 모르나,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 요셉이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을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셨다. 그렇게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그의 영혼에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는 캄캄한 절망을 보았을 것이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는,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의 마음이 정말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해석해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원했던 일, 내가 바라보는 일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해석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멘탈 전문가가 올려놓은 짧은 쇼츠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남산에 뛰어갔어요. 집에서부터 뛰어가 2시간을 뛰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진데 못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버스도 탈수 없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티로 택시를 불렀는데 안 잡히는 거랍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30분 만에 잡혔는데 기사님이 오시더니 완전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이 남산 꼭대기까지 불러요! 라고 택시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기를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 잘했죠? 라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투덜거리는 소리를 그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다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아요. 제가 아무도 안 오셨는데 기사님이 오셨어요. 저의 은인이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더 하더라는 거예요. 운동한 것 같은데 집에까지 뛰어가지 또 무슨 택시를 불렀어요. 근데 그 일도 그의 마음에 해석되기를 저 잘했죠? 잘 왔죠?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해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2시간을 뛰었고 너무 지쳤고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앱으로 당신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지쳤고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 아저씨가 옆에 포켓을 열더니 새로 사온 김밥 한 줄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거절했더니 또 옆에서 생수 한 병을 내주어서 그 생수를 받아서 감사했다. 그래,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때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많은 일들이, 또내 귀에 들어오는 많은 일들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이 사람은 어쩌면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것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이야기였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는 더큰 것이 하나 있죠. 은혜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기도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적용하며 해석해낼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의 반응함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볼 것이 생각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물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빌립이 이곳에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 말로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이 말하죠. 와서 보라라고 말입니다.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기 빌립은 뭐라고 나다나엘의 말을 해석했을까? 아마 나다나엘 속에 있었던, 그래, 나는 지금 구세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맞아.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쩌면 저 예루살렘에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곳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니 나는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메시아를 고민하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와서 보라고 말입니다. 와서 보라.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해석할 때, 또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가 반응할 것을 기대할 때, 빌립은 그를 초청하여 부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0

감옥에 갇히지요. 그가 밤중쯤 되어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찬송이 하나님께 들려졌다. 제가 이전에 해석하는 시간이었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 갇혀야만 하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나요? 왜 이곳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 어둠에 갇혀서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어야 하는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해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의 입술의 고백이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한 친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했던 말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통하여 옥터가 흔들려서 문이 열렸잖아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찬송과 말씀으로 영혼이 흔들려야 내 영혼의 문이 열린다. 너무 감동적인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영혼이 흔들릴 수 있을까를 묵상할 때, 영혼의 옥터가 흔들리려면 그럼 우리 속에서 해석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해석되고 주의 간절한 소망으로 해석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해석될 때 드디어 내 영혼이 깊은 감동 속에 들어가고 영혼을 흔들어내시는 찬송의 해석이 우리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그의 영혼이 흔들리고 그의 영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려면 누군가는 그 옥터의 문을 흔들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것.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고 간수가 그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를 향하여 바울은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선포가 있기 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억울한 어둠 속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해석들이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문이 열리는 역사를 고백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선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특별히 은혜의 해석을 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심을 다하여 그 마음을 다시 해석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은혜의 해석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간곡한 말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간곡한 고백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전달해 주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은 제가 이미 하나님 앞에 해석되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저는 하게 될 겁니다. 당신들을 기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말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전도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했다, 간절히 청했다, 간곡히 청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평해야 해. 주 예수님을 만나야 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해. 예배해야 해. 기도해야 해. 그리고 네 영혼이 구원을 얻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초청해야 한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 고백하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요, 바울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대고 말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대고 말한 거예요. 그냥 귀에 대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대고 온전히 전파될 때 그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으나 자기 민족에 대하여, 자기 가족에 대하여, 자기 백성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간절해 보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그 앞에서 서 보았을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곡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전해야 될 것은 교회 행사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에 전파하고 전달해 주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그곳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전파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다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은혜로 해석했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간절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에 해석되는 삶의 영역들이 어떤 해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긍정의 해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해석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악하고 두려운 해석을 넘어서는 위로와 격려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다나엘처럼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하지 못하겠거든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그의 마음에 어떤 간곡함이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영혼의 눈이 내 안에서 먼저 뜨이고 그리고 그에게 선포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은혜로 해석한다는 게 뭘까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 그럼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낙심한다고 낙심함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삶에도 은혜의 해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해석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만 해석하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겠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해석하셨기에 그 십자가 아래서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은혜로 기도로 해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영혼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국에 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 근본 그거를 놓치면은 우리는 아무리 뭐하다만 계산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썩어진 육체 인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줄 때 계산하고 하나님 보내주셨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장종현 목사가 계산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을까? 돈이 많은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물만 먹고 16년에는 배고팠다고 그런 거 들었잖아. 노량진에서 토큰 하나면서 걸어 방배동 걸어왔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한테 뜻이 뭔가에 쳐다보고 남한테 구걸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6년 반을 했어. 저기 있던 교수님들이 뭐라는지 알아? 너희들 전도사로 가고 뭐하면은 운전하지 마라. 전도사가 뭔데? 목사가 뭔데? 봉사하고 섬겨야지. 그렇게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 내가 들었지. 예수님의 정신 희생과 봉사하고 섬기는 거야. 전부 다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예수 믿는 정신이야.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를 언어적으로 보면 나타난다 또는 드러남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0: 축복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하나님의 신자고 또한 배우라게 하나님을 아는 게 신학이요.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게 신학인 거예요. 그걸 우리 신학자들이 그걸 깨닫고 설립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아휴 너는 내 것이다 이거 쓰지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그냥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신학도 다른 학문처럼 토론하고 관찰학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참된 의미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넘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과 뜻을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장 목사의 주관이에요. 신학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연구해서 찾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 그리고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수님들께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난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학문이 구원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영생도 행복도 영육간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성령님이 찾아왔을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여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신학자들이 설교는 할 줄 알면서 개척과 목회는 못합니까? 절대 학문으로 지식으로 성경 말씀 한다 그래도 1년 2년은 갈 수 있어도 자꾸 가만 갈수록 귀는 즐거운데 가슴은 냉랭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개척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모여놓고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에 그 설교를 막 이렇게 나만 원고 놓고 막 해만 유창하게 하고 내만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다. 그걸 뭐가 똑똑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목회를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할 줄 알면서 개척과 목회를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뿐더러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사사시대를 보면 늘 이런 점이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고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한마디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방 민족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문제는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잠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대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갔습니다. 이전에는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지어생겼다면 이제는 완전히 우상 숭배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아주 광범위하게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십니다. 백성들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한 일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폭탄 선언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더 이상은 없어.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중단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언제나 먼저 배신한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배신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고 왜곡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시 돌아왔다 싶으면 또다시 떠나기를 반복했어요. 우상 숭배의 간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건 잘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두고만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었다. 또는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명이 줄어드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고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셨다는 뜻입니다. 부모 속을 썩게 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제명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속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속이 썩으면 정말 빨리 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뜻을 어기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타락해가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대요.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될 정도로 힘들어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입다는요, 큰 용사였습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통솔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입다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이복 형제들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같은데 그 형제들은 입다를 내쳤어요. 어쩔 수 없이 입다는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요. 길르앗은 어디냐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주로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보통 길르앗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길르앗 사람들 중에서 암몬 군대와 맞서 싸울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입다는요, 곧바로 그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나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장로들은 당황했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암몬 군대와 싸운다면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제안해요. 입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나를 통치자로 받아들이겠느냐? 인정하겠느냐? 되물어요. 장로들의 확답을 받은 다음에야 입다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입다는 장로들과 협상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암몬 군대와 맞섰어요. 근데 이때도요, 곧바로 전쟁하지 않고 암몬 왕과 먼저 협상을 시도합니다. 암몬 왕은 쳐도 이는 간단해요. 뭡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 원래 우리 거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입다는 이렇게 주장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우리 조상들이 암몬 땅을 침범한 게 아니고 당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아모리 왕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땅을 요구하라 하는데 무려 300년 동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땅이 내놓으라 그런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죠. 이처럼 그는요, 아주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할 줄 알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이 논리대로 되나요? 결국 암몬 왕이 입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협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어요. 뭐만 남은 거죠? 전쟁뿐이에요. 입다는 전쟁을 해야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다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입다는요, 그 전에 하나님께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전쟁에 승리를 안겨준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기분 좋게 지부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를 처음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남 동료예요. 그게 딸이었단 말이죠. 딸은 아버지가 전쟁에 승려 돌아왔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속을 들면서 춤추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큰 충격을 받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왜 하필 너란 말이냐. 이러면서 탄식을 해요. 딸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정을 알게 된 다음에 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했으니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두 달만 말미를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친구들과 가서 내가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시간을 보낸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허락합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 딸이 돌아오니까 선한 대로 행합니다. 성경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 동안 애곡하는 관습이 생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이요. 이 장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집에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운한 입다나 또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딸이나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 장면은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번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평생 처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당시 문화에서 보면은 자신의 삶을 희생한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진짜로 번제물로 바쳐졌다면 이것은 사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입다는요, 이미 살펴온 것처럼 탁월한 협상가였어요. 뭔가 자기가 이루고 싶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요? 협상부터 해요. 그는 장로들과 협상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기회를 얻죠. 고향에서 쫓겨났던 그가 다시 돌아와서 지도자 된다는 것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협상을 통해 얻게 된 거죠. 다음으로 그는 암몬 왕과도 협상을 벌려요. 전쟁을 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암몬 왕 군대가 물러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협상은 실패로 돌아가죠. 암몬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승리를 입고 주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따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또 뭐합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운한 거죠. 이따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명확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도록 그는 이런 협상 전략을 펼쳤던 거죠. 이런 협상이 없었더라도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협상을 잘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의 협상 전략은 오히려 안타깝게도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결과를 낙후한 겁니다. 이따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입다의 한계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백성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에서 제거해보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당시 이방 민족 사이에는요, 큰일을 앞두고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도 저지릅니다. 기원전 310년경에 아가토클레스가 카르타고를 침공했을 때 다급해진 카르타고의 귀족들이 어떤 짓을 벌이냐면요, 그 귀족의 자녀 300여 명을, 200여 명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믿는 신에게 번제로 바쳐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만 신들이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그릇된 신앙이 자녀들을 불살라 죽이는 큰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따도 이러한 관습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앞두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어리석은 선언을 했던 겁니다. 보세요, 이때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소원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소원기도 했던 적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소원기도 한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제 생명 한 달 걷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소원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는요, 또 뭘 몰랐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차고 넘치시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있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런 하나님께 이미 소원했으니 반드시 딸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우리 가문이 몰락할 것이라고 믿었겠죠. 그러나 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이따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성급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원한 것이니까 반드시 딸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제는 안 할 거야.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는 일 없어. 끝이야. 그러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그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근심하시며 결국 또다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그 사사가 누구예요? 입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따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따는 어리석은 소원 때문에 딸을 잃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소원한 것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그거겠어요? 그런 고집입니까? 아니에요. 이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함부로 소원했습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맞잖아요. 이따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끝까지 자기가 소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따처럼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함부로 소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릇된 삶을 살았다면 그걸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늘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요. 오히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높이고 경배해야 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뭔가 거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소원만 들어주시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더 많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건 자칫 우상 숭배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뭔가 필요할 때 램프를 비비면 거기서 지니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뭐 도와드릴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섬겨요. 이 소원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설령 우리가 마땅히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을 때 입다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0: 묵묵히 주어진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고통스러운 게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며 우리는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울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위해 애를 씁니다. 남들에게 이름을 더 알리고 통장 잔고를 더 늘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하곤 하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고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렇게 꼭 쥐려 했던 것들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흩어져 버리곤 하는데요. 세월이 다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과연 우리 손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남은 것은 수많은 재산이나 이름값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묵묵히 걸어갔던 그 발걸음,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 그리고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 기꺼이 하나님께 맡겼던 순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남은 건 역시 이집트 왕궁의 높은 지위가 아니라요, 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높였던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남은 것 또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적들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기를 내려놓았던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기준은 세상과 많이 다른데요.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은 세월이 흐르면 잊혀지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발버둥만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창한 성공보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10월 13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어쿠스틱 아이빅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며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손에 쥔 것이 많아야 안심이 되고 또 남들보다 앞서가야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 그런 단순한 질문인데요. 거창한 행사나 큰 헌금보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요, 말씀의 의지에 걷는 그 걸음이야말로 영원히 남게 될 진짜 보물입니다. 오늘 저녁은요, 세상의 바쁜 걸음 속에서 잔뜩 힘이 들어갔던 내 몸에 힘을 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편안하게 나를 맡기는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 찬양, 출석 체크 모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든 좋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카톡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1: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시간 양인재과 육각커피 레스토랑 바리에에서 통합 이용권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우리 0153번님께서 뭐든 좋다, 제가 뭐든 좋다고 했더니 뭐든 좋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하시는 다른 방송 가족분들도 출석체크 보내주시면 제가 반갑게 환영하며 반겨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하고요, 화요일 코너 홍장로가 간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들을 응원하러 홍장로가 간다. 네,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광주 극동방송 전매특허 출동 전도 프로그램 홍장로가 간다 진행하는데요. 아, 여러분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아쉽게도 홍장로 없는 홍장로가 간다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부터 빌립 전도 훈련이 시작됐잖아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전도왕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위해 우리 동천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빌립 전도협회 총무를 맡고 계신 최승현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을까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열심히 또 전도하시면서 훈련을 또 하고 오셨겠죠?
1: 네, 오늘도 전도하다가 좀 약간 늦었어요.
0: 약간 늦었어요?
1: 네.
0: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첫 시간 이후로 반응이 좀 뜨겁더라고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께서 듣기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알고 배우고 싶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
1: 네네.
0: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2장 건널목 전도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잖아요.
1: 네.
0: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 전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배웠고
1: 네.
0: 총 12강 중 1강인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도 좀 배웠잖아요.
1: 네, 그렇죠.
0: 복습 겸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네. 어린이 전도는 네. 의외로 전도를 하다 보면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가장 쉬운 어린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0: 네.
1: 실제로 어린이 전도도 굉장히 귀하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0: 맞습니다.
1: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0: 네.
1: 그리고 신앙 안에 잘 성장해서 세상에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참 그게 귀한 것이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어리다고 소홀하면 안 되고 한 영혼이 굉장히 귀하다는 마음으로 어린 영혼을 전도하면 또 주님이 귀한 영혼들을 붙여줄

0: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아멘.
1: 어릴 때부터 정말 보복음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요즘같이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네.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잡히지 않으면
0: 그렇죠.
1: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 전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네.
1: 우선 빌립 전도는 평신도 를 대상으로 해서 전도왕이 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런 우리 듣고 계신 분들도 평신도가 대부분이실 텐데
0: 네.
1: 전도왕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12주 동안 열심을 다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목사님, 빌립 전도 훈련을 받는 목표가 또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도, 우리가 네, 말하는 것처럼 네. 전도왕을 네. 바라 나가는 거니까.
1: 네. 네. 전도왕은 내가 전도해야지. 말만 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이런 훈련을 또 받고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또 그 대상들을 상대로 지혜롭게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0: 많은 사람들이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네. 전도에 대한 부담은 같습니다. 말로는 전도해야지 하면서도 네. 꼭 뒤로 미루면
1: 네.
0: 이상하게 전도할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 네.
0: 내가 만약에 전도왕을 목표로 하게 된다면
1: 네.
0: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고
1: 네.
0: 또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서
1: 네.
0: 한마디로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서 잘 감당하면 좋은 군사로 되고 전도왕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또 특별히 뽑아주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좋은 군사로 또 네. 전도왕이 되기 위한 인재로
0: 네.
1: 뽑아주셨는데 아 정말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또 훈련을 시켜주시고 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0: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1: 네.
0: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또 성령님이 감동 주고 또 이끌어가면 저 같은 경우 전도하다가
1: 네.
0: 우리 권사님이
1: 네.
0: 같이 안 해도 나보고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1: 네.
0: 승강장으로 갔는데
1: 네.
0: 그곳에서 귀한 영혼들을 또 만나가지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1: 목사님 같이 네. 전도하기로 했는데 네. 권사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네,
0: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1: 있으니까.
0: 네.
1: 그래도 마음이 조금 뭐지 싶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목사님 또 순종을 하셨네요. 또.
0: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1: 네.
0: 이제 본인들도 메시지 전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1: 네.
0: 목사님 다른데 전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능성이 있으면
1: 네.
0: 막 저를 불러요.
1: 네.
0: 그러면 제가 가서 복음 제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1: 네.
0: 성도들이 이제 복음 제시 훈련을 좀 시켰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네. 자기들도 복음 제시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은 다른데 가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그곳에서 귀한 영혼을 만나가지고
1: 네.
0: 예,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굉장히 일꾼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전도를 나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물론 사단들이 마귀들이 공격을 막 멈추진 않겠지만
0: 네.
1: 기도를 우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0: 네.
1: 어딜 가나 그 부르심을 받고 갔을 때는 그 예배하신 영혼들이 꼭 있고 만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목사님. 만나게 하시죠.
1: 네, 좋습니다. 결국 전도왕이 되려면 뜨거운 기도와 강한 믿음으로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전도왕 만들기 제2강에서는 또 그런 믿음의 결과를 또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건널목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럼 건널목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0: 아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오늘 또 0153번님께서 나주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영산간 축제 장소를 좀 다녀오셨나 봐요. 공기도 너무 좋고 아름다운 꽃을 마음껏 구경하고 오셨다는데 아, 너무 부럽습니다. 또 우리 1978번님께서 출석 체크 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쉼을 얻는 오늘 저녁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또 9059번님께서 오영훈 PD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출석 완료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9507번님께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목사님. 보니까 역전전도를 하시다가 어떤 분을 만나셨나 봐요. 근데 교회를 나가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 다니시는 교회가 좀 크신가 봐요. 네. 그래서 근데 이분께서는 작은 교회로 가고 싶다고 좀 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목사님?
1: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어느 사람 전 모르는 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이 이제 오늘 반응을 보이면서 네.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네. 전도한 사람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는데 근데 이제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 간다고 해서 소개를 만약에 시켜준다 해도 네네. 처음 가면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써먹써먹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전도했던 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으니까 네. 아무래도 교회가 큰다 간다 할지라도 네. 그 집사님 교회에 가서 네. 처음에는 예배를 같이 드리면 그 집사님이 옆에서 최대한 잘 도와주면 네.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면 네. 본인한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몇 달을 했는데도 자기는 작은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자신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네. 이런 마음이 들면 작은 교회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옆에서 잡아주지 않고 혹시라도 네. 적은 교회 갔는데 네. 내가 생각한 것만 따뜻함이 없다. 네. 그러면 금방 또 식어버릴 수 있으니까.
0: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1: 그죠?

0: 네. 그래서 처음 자기에게 복음 전해주신 분하고 같이 네. 함께 예배 드리면서 네. 그리고 나중에도 가고 싶으면 그때 좋은 교회 살펴서 가면 네. 본인한테도 큰 유익이 되고 그럴 줄 믿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우리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 정착이 중요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마음을 연 전도를 해주셨던 그분이랑 같이 나가보시면서 네. 우리 고공치버님이랑 같이 나가보시면서 이렇게 처음 잘 적응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좋습니다. 아 이제 건널목으로 가볼 차례입니다, 목사님.
0: 네.
1: 근데 건널목에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또
0: 그러죠.
1: 하시죠, 목사님.
0: 네. 전도한 사람이 항상 늘 본인을 점검하는 것이 네. 나를 각성시킬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1: 어떤 점검이 네. 좀 필요할까요?
0: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도 특공대인가? 나는 밥만 먹는 먹공대인가?
1: 먹공대인가?
0: 두 번째, 나는 누구의 심부름꾼인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가? 사단의 심부름꾼인가? 나는 전도왕이 목표인가? 핑계왕이 목표인가?
1: 핑계왕이 목표인가?
0: 나는 기도대장인가? 불평대장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면 어떤 것 같아요?
1: 이게 질문을 들으니까 뭔가 찔리면서도 깊숙이 후벼파는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0: 그렇죠.
1: 네. 네. 맞습니다.
0: 매일 점검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훈련하다 보면
1: 네.
0: 나도 전도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또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면
1: 네.
0: 예, 무엇인 내가 전도왕이 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네. 자신을 계속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좋은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야만 훌륭한 전도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네.
1: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0: 우리는 군사하면은 군대 용어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렇게 네. 하는데
1: 네.
0: 성경에서도 좋은 군사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1: 네.
0: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세 가지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좋은 군사,
1: 좋은 군사.
0: 두 번째는 네. 경기하는 자,
1: 네.
0: 세 번째는 농부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1: 농부까지.
0: 네네. 이 세 가지는 거의 다 복음을 전할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좋은 군사가 되려면 훈련과 고난을 능히 잘 인내하면서 극복해야만이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1: 아멘.
0: 예, 또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예, 아무래도 최선을 다할 수 없겠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차적인 생활이 있으면 복잡한 것들은 정리하면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순위가 뭐냐.
1: 네.
0: 예.
1: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내 네. 우선순위. 예. 그리고 좋은 군사는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1: 이게 예.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0: 나를 모집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불렀으면
1: 네.
0: 내가 주님께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1: 그게 예. 좋은 군사다.
0: 그렇죠.
1: 예. 좋습니다.
0: 네. 그래서 신앙 안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 아멘.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경기하는 번째는 자라고 이제, 하셨는데.
0: 그렇죠. 경기하는 네. 자가 나옵니다.
1: 그 운동선수 이런 것처럼.
0: 그렇죠. 운동선수. 달리게 하는 자. 만약에 네. 달리게 하는 자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1: 네.
0: 그 규정대로 달리지 않으면
1: 네.
0: 예, 우승할 수 없는 것처럼
1: 맞아요.
0: 우리가 전도하는 자로서 달리게 하는 자에 비유하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사랑을 떠나서 전한다는 것은
1: 네.
0: 예, 옳지 않는 부분이겠죠.
1: 맞습니다.
0: 아무리 잘해도 면류관 받을 수 없겠죠.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진리 안에 규정대로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할 때 최선을 다할 때 또
1: 네.
0: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멘.
0: 예.
1: 또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0: 그죠. 네. 예, 농부가 수확을 하려면
1: 네.
0: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씨를 뿌리고
1: 그쵸.
0: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죠. 그래서 곡식을 먼저 받아서 씨를 네. 뿌려야 되고 뿌려진 씨를 잘 가꾸면서 길사마리 좀 가꾸면서 열매가 맺기까지 땀을 흘립니다. 그랬을 때 결국 열매가 맺으면 그 기쁨은
1: 네.
0: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1: 맞습니다.
0: 예. 우리 전도하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1: 네.

0: 진짜 어느 한 영혼이 교회를 탁 찾아왔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보면 너무 기쁘고 네, 행복해요.
1: 그 영혼을 봤을 때 느껴지는 네. 그 행복감과 기쁨을 그렇죠. 우리 모든 또 방송 가족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아, 정말 이렇게 바울이 말해줬던 것처럼 좋은 군사 또 경기하는 자 농부가 이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잘 따라가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이제 건널목 전도훈련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0: 네네.
1: 목사님 어떻게 또 하면 될까요?
0: 건널목 전도하면은 네. 굉장히 장점들이 많습니다.
1: 네.
0: 우리 교회를 알릴 수가 있어요. 건널목 전도하면은
1: 네.
0: 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1: 네.
0: 굉장히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없으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 네.
0: 건널목에는
1: 네.
0: 사람들이 늘 오고 가니까 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1: 네.
0: 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이번 주도 나가고 다음 주도 나가고 계속 나가면
1: 네.
0: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또
1: 그러게요.
0: 만나게 돼요.
1: 네.
0: 그러면 자주 보면은
1: 네.
0: 이제 묵례하면서 인사할 수도 있고 또 보면은
1: 네.
0: 이제 자기가 먼저 아는 채도 하면서
1: 네.
0: 안부도 물을 수 있는
1: 네.
0: 그런 관계가 되어요. 그래서 건널목 전도하면은
1: 네.
0: 굉장히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0: 네.
1: 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0: 그렇죠.
1: 이렇게 꾸준하게 나가서
0: 네.
1: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0: 그저 알리는,
1: 알리는
0: 거죠.
1: 게 중요하겠습니다.
0: 네, 네. 또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것도 당연히겠죠.
1: 네. 목사님 그러면은 핵심 질문인데요.
0: 네.
1: 이 건널목 전도도 어린이 전도도 결국에는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전도란 무엇일까요?
0: 아, 그렇죠. 전도에 대한 정의가 있겠죠.
1: 네.
0: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 듣고
1: 네.
0: 또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 막
1: 네.
0: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 네.
0: 이 전도는 실제로 헬라어로 보면은 유앙겔리조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1: 네.
0: 이 헬라어의 유앙겔리조의 뜻은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변역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여기에서 이제 유는 좋다라는
1: 좋다.
0: 뜻을 가지고 있고
1: 네.
0: 앙겔은 전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니조는 이제 전미사로 쓰여진 부분인데
1: 네.
0: 그래서 전도를 뭐라고 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의미로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정의와 비슷하네요.
0: 그렇죠.
1: 네.
0: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면
1: 네.
0: 신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죠.
1: 네.
0: 즐겁고
1: 즐겁고
0: 또 행복하고
1: 행복하고 그래서 지금 행복하고 즐거운 라디오 함께
0: 그렇죠.
1: 하고 계시잖아요.
0: 아멘.
1: 네. 그래서 그 전도라고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소식인지 잘 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목사님.
0: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전하는 것은
1: 네.
0: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1: 네.
0: 핵심적으로 쫙 말씀해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1: 네.
0: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1: 네.
0: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우리가 전할
1: 네.
0: 예, 복음입니다.
1: 그렇죠. 가장 예, 핵심입니다.
0: 가장 좋으시면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 네.
0: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이거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받고
1: 네.
0: 우리가 믿음 안에 살자는 이런 좋은 소식
1: 네.
0: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는 건
1: 네.
0: 가장 행복한 거죠.
1: 맞습니다.
0: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1: 네.
0: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이제 이리 복음 전하면 저를 딱 보면서
1: 네.
0: 참 목사님 보면은
1: 네.
0: 행복하게 보이십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보면
1: 네.
0: 그래 좀
1: 그렇죠. 뿌듯도 하시고
0: 뿌듯하고
1: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하는
0: 그렇죠.
1: 자가 행복해 보여야
0: 네.
1: 들으시는 분들도 아. 저 행복한 사람처럼 되고 싶다
0: 네.
1: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저번 주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 원포 전도를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 그러죠. 네. 네.
1: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0: 네.
1: 혼자 하면 지칠 수도 있고 조금
0: 네.
1: 낙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함께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1: 목사님 어떨까요?
0: 실제로 전도는
1: 네.
0: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빌립에서 강조하는 건 네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1: 네.
0: 구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나가는 원포 전도를 이야기했는데요.
1: 네.
0: 실제로 길거리 전도는
1: 네.
0: 이 원포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할까요?
0: 길거리 전도가 혼자 하고 있으면

0: 가면 네. 힘이 덜 나잖아요.
1: 그쵸.
0: 근데 여러 명이 가서 하는 거죠. 원포된. 그러니까 네 명이 한 조가 네. 한 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여러 조가 가서 네. 하면은 외침을 할 수 있고요.
1: 그쵸.
0: 그리고 또 복음 제시를 할 수 있고 조를 나눠서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참 많습니다.
1: 아,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함께하는 전도가 중요한데 실제로 성경을 찾아봐도 함께한 전도의 그런 어떤 조직 팀들이 좀 있었잖아요.
0: 예, 예, 그렇죠.
1: 어떤 게 있었을까요?
0: 실제로 보면은 모세 시대에 대해 보면은 실제로 모세가 혼자서 그 60만 장령들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재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어느 날 장인이 네. 모세를 사위를 찾아오는데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진맥진하면서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모든 업무 처리를 하는데 모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내렸다 가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1: 네.
0: 그렇게 혼자 하지 마라.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을 이렇게 정해서
1: 네.
0: 10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10부장에 맡기고 50부장이 하는 일은 50부장에 맡기고
1: 네.
0: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해서 잘 이끌어라 이렇게 했는데
1: 네.
0: 그렇게 조직하고 나니까
1: 네.
0: 모세가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1: 그러게요.
0: 할 수 있었어요.
1: 혼자 하면 힘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역할을 정하고 그게 또 한 팀으로 이뤄가면서
0: 네.
1: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수님께서도 전도팀을 이루시지 않으셨나요?
0: 그죠.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셨는데
1: 네.
0: 12명의 제자를 불렀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전 복음을 전했는데
1: 네.
0: 특별할 때는 12명이 아니라
1: 네.
0: 3명을 데리고 갈 때가 있었어요.
1: 3명을요?
0: 그죠. 변화산에 올라가실
1: 그쵸?
0: 때도
1: 그렇네요.
0: 예, 3명만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네. 예수님도 3명의 수제자가 있고 또 12명의 제자가 있고
1: 네.
0: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짜서 복음을 전할 때 70인 전도대를
1: 네.
0: 예,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그러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도대를 조직하려면 뭐 단계별로 어떻게 좀 진행을 해주시는 걸까요?
0: 그렇죠. 교회에서도 네. 교회에서도 전도를 활성화시키고 교회가 전도하는 교제가 되려면은
1: 네네.
0: 먼저 조직이 돼야 됩니다.
1: 조직이 돼야. 예,
0: 그래서 네. 빌립전도에서는 이강 길거리 전도 외침 전도를 많이 하는데
1: 네.
0: 그때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전도대를 확실히 조직하게끔 이야기해 줍니다.
1: 네.
0: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도를 두 명씩 나가고 그랬는데
1: 네.
0: 한 조를 이룰 때 네 명이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네 명이 조직이 되면 이 네 명 가지고 또 사람들을 모집하면은 또 그들에게 가지고 이제 전도대 이름을 붙여요. 가지고 바울 전도대, 빌립 전도대, 또 메일 전도대 이렇게 조직을 만들면
1: 네.
0: 훨씬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1: 좋습니다. 이 팀의 이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혹시 좀 화이팅이 넘치게 구호 같은 것도 좀 하나요?
0: 네. 우리 빌립에서는 네.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1: 어떤 구호를 하는지 한번 목사님 시범을 보여주시면
0: 점심 먹고 현장에 나갈 때
1: 네.
0: 이제 리더 전도사님이 네. 대표 전사님이 훈련하면
1: 네.
0: 다 같이 타 자리에 일어나라 해가지고
1: 네.
0: 구호 준비합니다.
1: 네.
0: 그러면 모두가 자기 교회의 이름을 대면서
1: 네. 예,
0: 동천 소망 이렇게요. 그러면 시작하면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500명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구호외치고 나갑니다.
1: 나가자, 전하자, 네. 모셔오자, 양육하자, 500명 할렐루야, 아멘. 아, 목사님. 예. 이렇게 하면은 힘이 파이팅 넘치게 그죠. 나가서 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탁 그 구호 외치고 나가면
1: 그러니까요.
0: 힘이 그냥 확 들어오고
1: 네.
0: 두려움이 사라지고
1: 와, 그러니까.
0: 자신감이 생깁니다.
1: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구호 외쳤으니까
0: 네.
1: 이 시간 구호 한번 외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1: 구호 준비!
0: 동천 소망!
1: 얍! 시작!
0: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500명! 할렐루야! 아멘! 아멘.

0: 네, 우리 1785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출퇴근하는 워킹맘이에요. 일할 수 있음에 매일매일 감사하다가도 한 번씩 무너집니다. 저의 나약함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라 믿어요.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가 모두가 그렇잖아요. 매일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굳게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감사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이제 전도대가 조직이 됐잖아요.
1: 네.
0: 지금 이제 조직이 됐으면 건널목 전도를 이제 가야 되잖아요.
1: 그러죠. 건널목 나가야 되죠.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널목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조용하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외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이거 어떻게 돼요?
1: 건널목 한다고 해서 이제 외침만 있는 게 아니라
0: 네.
1: 이제 건널목에 가서 외치는 사람도 있고
0: 네.
1: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널목 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0: 맞습니다. 예, 예,
1: 그렇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제 전도대가 조직되면 건널목에 나가서 이제 외침할 때 준비할 게 좀 필요해요.
0: 어떤 게 있을까요?
1: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건널목 나가면은
0: 네.
1: 이제 피켓을 준비합니다. 그 피켓에는 크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졌냐면
0: 네.
1: 천국이 있습니다.
0: 천국이 있습니다.
1: 황금색으로
0: 네.
1: 또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검정색으로
0: 네.
1: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빨간색으로
0: 네.
1: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요. 흰색으로
0: 네.
1: 성경 읽으면 믿음이 자라나요. 녹색으로
0: 네.
1: 항상 기뻐하며 봉사하면 살아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크게
0: 네.
1: 사람 키 거의 가슴 올 정도로 크게 피켓을 만들고
0: 네.
1: 한 사람이 그걸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외칠 때
0: 네.
1: 그리고 이제 외치고 또 이제 옷은
0: 네.
1: 우리는 단체 조끼를 입어요.
0: 네.
1: 교회 이름이 앞뒤로 동촌소망교회 이렇게 써진 옷을 입고
0: 네.
1: 그리고 장갑도 한 사람은 황금색 노란색 장갑
0: 네.
1: 그리고 검정색 장갑 빨간색 장갑 흰색 장갑 녹색 장갑 이렇게 장갑을 끼면서
0: 네.
1: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하고 노란색 이렇게 하면 외치면서
0: 네.
1: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세워서 외치고 하거든요.
0: 네.
1: 예. 그것도 어떤 분들은 또 띠를 돌려서도 할 수 있겠죠. 교회 이름이
0: 맞습니다.
1: 있는 띠를 돌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외치려면은
0: 네.
1: 그래도 목만 상하니까 아프니까
0: 그렇죠.
1: 이제 찬양을 해요.
0: 아, 찬양을.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찬양 잘 하신 분들과 기타도
0: 네.
1: 가면 좋겠고요.
0: 네.
1: 아주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님이 기타 치고
0: 네.
1: 또 이제 갓들 나가가지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0: 네.
1: 이런 찬양. 돈으로는 못 가요.
0: 네.
1: 또 예수님 찬양,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찬양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반복해서 계속 부르다가
0: 네.
1: 한번 외치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부르고
0: 네.
1: 외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외침 팀이 아닌 사람들은
0: 네.
1: 이제 건반 같은 거 전도지를 가지고 있다가
0: 네.
1: 건널목에 사람이 서 있으면
0: 네.
1: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동촌소망교회 누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0: 네.
1: 그걸 주면서
0: 네.
1: 복음 제시합니다.
0: 그렇군요. 목사님. 이렇게 핵심 문구 같은 거를 또 제시하면서 활동적인
1: 네.
0: 모습도 보여주고
1: 네.
0: 어쨌든 교회를 알려야 되니까
1: 그렇죠.
0: 교회 이름이 달린 띠든
1: 네.
0: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전도를 하는군요.
1: 그렇죠.
0: 그럼 이렇게 건널목 전도라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0: 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네.
0: 딱 상상을 해봤을 때 건널목이 있고요.
1: 네.
0: 거기 이제 자리를 잡은 교회 팀이 있을 거고
1: 그렇죠.
0: 거기에는 말씀해주신 색상별로 네네. 문구와 또 장갑이 있고
1: 네네.
0: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네네. 외침이 있겠죠.
1: 네네.
0: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건널목 전도하는 방법을 보면은
0: 네.
1: 우리가 이제 신호등이 있는 데서 중심으로 하잖아요.
0: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1: 그런데 네. 이제 건널목 전도할 때는 네. 한 번하고 두 번하고 해서는 안 돼요.
0: 네.
1: 꾸준히 한 게 좋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0: 네.
1: 말씀 11시에 끝나고 네. 점심 먹고
0: 네.
1: 1시부터 언제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0: 네.
1: 1시 반까지 외칩니다.
0: 오.
1: 그러면 이제 큰 대로 네. 도로 옆에서
0: 네.
1: 하기 때문에 이제 신호가 멈춰 있을 때는 차들이 네. 쫙 쓰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 가시다가 다 뭐야 창문을 내려서 보기도 하고
0: 그래요.
1: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 또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신 분들은 교회 예배드리고 다른 교회의 성도가
0: 아,
1: 예배드리고 오다가 딱 보면 또 격려해 주시고 가기도 하기도 하고
0: 네.
1: 막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0: 오.
1: 근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외침 전도를 하고 오면
0: 네.
1: 30분밖에 하지도 않았는데
0: 네.
1: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들어와요.
0: 30분 만에 행복이 네. 회복된다.
1: 그렇죠.
0: 아 이게 너무 감사하네요.
1: 네네네.
0: 이 건널목 전도는 결국 개인보다는 교회가 원팀을 이루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1: 그렇죠. 그러니까
0: 교회가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1: 네네.
0: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럼 이렇게 건널목 전도를 했을 때 또 다른 전도에 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그죠. 건널목 전도는 많은 사람 아까 만날 수 있다는 거.
0: 네.
1: 선물 주고 할 수 있고,
0: 네네.
1: 예, 그리고 건널목은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잠깐 멈추고 있는 시간들이
0: 그쵸.
1: 있습니다.
0: 네네.
1: 그때가 기회죠.
0: 그렇죠.
1: 복음 제시할 수 있는
0: 맞아요.
1: 기회.
0: 네.
1: 예,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복음 제시를 하는데
0: 네.
1: 아, 이 사람 좀 반응이 좋아요.
0: 네.
1: 그러면은 횡단보도가 갑자기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건너가려고 하거든요.
0: 네.
1: 반응을 보였다가도
0: 네.
1: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뭐 같이 따라가면서
0: 네.
1: 그리고 따라가가지고 건너가서
0: 네.
1: 그분한테 또 나머지 복음을 전하면 그분도 서서 듣는 경우도 있고
0: 따라가서
1: 네.
0: 아 그런 게 중요하겠네요.
1: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0: 네.
1: 이렇게 하다가 신호가 바뀌면
0: 네.
1: 그냥 가버리면 그냥 안 따라가거든요.
0: 네, 네.
1: 저 같은 경우 반응이 좋으면
0: 네.
1: 따라가요.
0: 아.
1: 따라가면 본인이 건너서 딱 서요.
0: 오.
1: 그럼 계속 해주면 어떤 분들은
0: 네.
1: 제가 따라가가지고 한 30분까지 30분 정도 같이 대화한 분도 있고 그랬어요.
0: 오, 정말요?
1: 예.
0: 그렇게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1: 네.
0: 영접을 한다면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아, 자주 만나니까
0: 자주 만나니까
1: 또 이제 이런 분들한테 훨씬
0: 네.
1: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0: 네.
1: 또 그곳에 있으면 어린이도 만나고
0: 네.
1: 청소년도 만나고 또 어른들도 만나고 특히 또 그렇게 건널목에서 하고 있으면
0: 네.
1: 장기 결석자들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나왔는데
0: 네.
1: 몇 달 동안 안 보였는데 건널목에서 쫙 만나는 거죠.
0: 네.
1: 그럼
0: 길
1: 잃은
0: 어린 양을 만날 수도
1: 그렇죠,
0: 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렇게 되면 목사님
1: 네.
0: 이 건널목 전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많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지금 말씀하신 거는 외침이랑
1: 네.
0: 이런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1: 네.
0: 주셨는데
1: 네. 네.
0: 뭐 대상을 정해놓고 어린이라면 뭐 어떤 장난감 같은 거 호기심 끌 수
1: 그렇죠.
0: 있는 거
1: 네. 앞전에 1강 때 말씀드린
0: 맞아요.
1: 것처럼
0: 네네.
1: 그곳에다가 탁자 올려놓고 파라솔 준비하고
0: 네네.
1: 그리고 또 차도 준비하면 좋겠죠.
0: 그쵸?
1: 차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왔을 때는 복음 제시하고 가져주면 되는 거고
0: 네.
1: 어른들은 차를 좀 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0: 네.
1: 계절을 따라 많이 바뀌면 좋겠죠.
0: 맞습니다.
1: 예, 여름에는 차 또
0: 네.
1: 더울 때는 시원한 물,
0: 시원한 거.
1: 얼음 얼려가지고
0: 맞습니다.
1: 생수 얼려가지고
0: 네.
1: 그거 하나 주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0: 그렇죠. 너무 차갑고 시원하니까.
1: 그렇죠.
0: 네.
1: 때로는 이제 솜사탕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0: 네.
1: 때로는 이제 팥빙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0: 네.
1: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오면은 풍선을 만들어서
0: 네.
1: 칼을 만들어준다든가
0: 네.
1: 또 강아지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0: 네.
1: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0: 네. 목사님 그럼 이렇게 건널목 전도를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교회 단위로 나갔어.
1: 네.
0: 나갔는데 뭔가 좀 결과가 내 마음 같지 않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좀 낙심하거나 좀 그런 조심하거나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0: 네.
1: 경찰이 출동을 해요.
0: 아,

0: 이제 시끄럽다고 이제 시끄럽다고. 어떤 분이 신고를 하면 네. 이제 경찰이 출동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한 시간쯤 하면 경찰이 오면은 네. 되는데 네. 한 30분 애치면 네. 신고하고 경찰이 준비하고 오면 우리는 이미 철수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네. 오더라고요. 오. 근데 그거부터 좀 조절을 해가지고 아. 지금은 거의 오지 않고 오. 또 이제 건널목 정도 하다 보면은 네. 열매가 참 많으면 좋은데 예, 안 되는 경우가
1: 불특정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도 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네. 네. 이렇게 해서 하질 말자 이럴 네. 수도 있는데.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 근데 건널목 전도가 굉장히 교회를 알리고 예수들을 복음을 전하면 길 가는 사람들이 외치니까 다 네. 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쵸. 그게 효과 있는 거죠.
1: 어쨌든 네. 들으니까 네.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참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조심스럽지만 네. 또 주변 상가도 조심해야 될 거고.
0: 그렇죠. 상가. 만약에 이제 상가가 있으면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상가에 가서 먼저 간단한 걸 좀 사기도 해요.
1: 아, 조금.
0: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혹시 시끄러울까 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 주면 네. 자기 손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러시구나. 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건널목 전도는 어쨌든 건널목 전도라는 용어를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 전도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게 이 건널목 전도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파라솔 펼쳐서 거리에 나가고 거기서 찬양도 하면서 피켓도 들고 차도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 건널목 전도가 아닌가 싶은데
0: 그렇죠.
1: 그러면은 하고 있는 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아직 이게 조심스럽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고민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교회들에게 아니면 또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훈련을 받으면 좋은데 네. 훈련을 안 받고 하려고 하면은 특히 복음 제시하는 것이 두렵죠. 이제 그쵸,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그래서 네. 주기만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네. 저도 보면은 이제 네. 어떤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서 오면 네. 주기만 하시더라고요. 아. 예, 전도지오고 건빵이나 아니면은 네. 다른 거 비타민 막 여러 가지를 주기만 하는데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안 갈 수 있지만
1: 그쵸.
0: 그래도 나가면 네. 하나하나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셔요.
1: 아멘.
0: 예, 이번에는 뭐가 부족하네. 네. 이것도 하네.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건널목 안에서 부침개 전도를 좀 전에는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1: 야.
0: 네. 오늘도 부침개 전도 하고 왔습니다.
1: 야, 정말요.
0: 그러면 길 가다가 전에는 우리가 그냥 전도지를 가지고 길 건널목 하다 보면 길거리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복음 제시 전하려면 그냥 바쁘다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1: 네.
0: 참 많.
1: 그럴 수밖에 없죠.
0: 호응하는 사람은 네네. 그리 많지는 않아요.
1: 네.
0: 근데 부침개를 하면 한 4시쯤 하면 배가 고플 때쯤 되니까 시간이죠. 냄새가 딱 나잖아요.
1: 그쵸.
0: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봐요.
1: 네네.
0: 그럼 우리가 가서 부침개 한 장 드세요. 그러면 오셔서 드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싸주러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럼 네. 싸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1: 네.
0: 이제 이렇게 하니까 건널목에서 뭔가 우리가 파라솔과 탁자를 놓고 가자를 놓던가 먹을 것 또 선물을 준비해 놓고 하면 이분들이 온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 없이 하면은 거의 거절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나가면 그분들이 찾아오시니까 네. 예, 좋습니다.
1: 네네. 좋습니다.
0: 네네.
1: 목사님 이렇게 오늘도 2강 건널목전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0: 네네.
1: 마지막으로 우리 듣는 분들에게 응원과 축복의 말씀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립전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널목전도에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은 우리 극동방송에 물어보시면 제가 또 참조해서 또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1: 아멘.
0: 건널목 전도. 아, 할 사람이 없는데 혼자 나가는 거죠. 혼자 나가면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두 명, 세 명, 네 명 되다 보면 네. 외치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힘내시고 한번 여러분 오늘 청취하신 모든 분들도 또 한번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주님이 돌아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지금까지 최승현 목사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가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행복한 결혼의 출발. 믿음의 기업 글로리아 웨딩그룹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하은교회 박용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다시 떠오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엘리사 밑에서 훈련받던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공동체의 거처가 비좁아지자 이에 생도들은 새로운 처소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요단에 새로운 처소를 짓자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고 엘리사는 이에 허락하며 함께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던 중에 한 생도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빌려온 도끼를 실수로 물에 빠뜨린 생도는 크게 외치며 탄식을 하는데 이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용히 지나갈 법한 작은 실수에 하나님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커다란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이 가라앉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제에도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자의 구원과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4장의 다섯 가지의 기적과 5장의 나아만 장군의 치유 기적에 이어서 6장 초반에 삽입된 오늘의 이 기적의 사건은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언뜻 보기에는 전후의 사건들과 연결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믿음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도끼는 일반인들이 쉽게 살 수 없는 매우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이었던 제자는 남에게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도저히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나무를 베던 그 거룩한 열정, 나무를 베어서 초소를 세우려 했던 그 거룩한 열정이 순간에 절망과 중압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린 도끼처럼 여러분의 기쁨, 평안, 소망 혹은 신앙의 열정이 가라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고 삶으로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능력을 시력이라 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눈으로 보는 능력을 영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력은 애연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시각, 즉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영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의 앞에 당면한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현상만을 볼 때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는 현상만 보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막힌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다양한 사명과 역할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실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이유는 시각 차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열 정탐꾼의 그런 모습도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풍랑 앞에서의 제자들의 모습도 그 시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현장에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 지속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도움과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적의 핵심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물에 던져진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절망과 죄악의 깊은 물속에 빠져 자력으로는 떠오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던져졌을 때 가라앉았던 우리의 소망과 영혼이 다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엘리사와 같은 영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엘리사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사방이 꽉 막힌

0: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장벽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대상이든지 우리의 진실함과 화평케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가 복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장에 강한 말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다시 떠오른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하은교회 박용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9230-3978번 하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는 광주 백국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위치한 광주 동산교회 1층 그레이스 채플홀입니다. 접수 또는 자세한 사항은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010-5233-9289번, 010-5233-92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광주 장로 찬양단은 제3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 백서로 70번 길에 위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광주 양림교회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이고 지역 기독학교를 섬기는 6명의 교육 목사님들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묵상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기독

학생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국에 11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는 제19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위한 풍성한 제작 및 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위치한 상무시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 또는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010-7176-7991번, 010-7176-7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동성교회는 선교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먹거리와 온가족의 즐길 거리가 준비된 이번 축제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광주동성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께서 특별 공연으로 함께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138-7646번, 010-9138-76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고울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2027년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은 2026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린이입니다. 단원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접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본문으로 오늘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질병에서 치료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마라의 쓴문 연못물에 다다랐을 때 그 쓴물을 먹고 복통을 일으키고 아픔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에도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해서 질병으로 우리가 침을 받고 아픔을 당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고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육체를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지만 특별 계시 중에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것이 가장 위대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이제 물어봐야 돼요. 옛날에 나병은 고치기가 어려웠고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그것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하고 완치되면 전혀 감염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깨끗하게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인류가 정복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 세계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은 온몸이 나병이 들렸어요. 이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몸만 온몸에 나병 걸렸을 뿐 아니라 마음이 병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이 나병이 걸려도 손과 발에 조금 걸린 사람도 있는데 나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에 병이 걸렸으니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난 이대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마음의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먼저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너는 버림받은 몸이니까 나 안 고친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치 않으면 전 이대로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온몸에 나병 환자 된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그 즉시로 그 나병 환자가 그야말로 그것은 순식간에 몸이 변한 것을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병이 치료가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전에 잘못해가지고 이런 병이 걸리고 또 하나님 명령을 여러 번 어겨서 내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됐지만 하나님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병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고칠 실력이 있는가? 또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병을 못 고치고 암으로 고생하고 또 자기 가족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5절 이하에는 이와 같이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며 그래서 광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권능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역병과 불덩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런 일인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하박국 3장 5절에 보면 질병을 앞장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르게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가셨는데 질병이 앞장서고 전염병이 뒤따르게. 아 이거 번역도 단어 그대로 번역한 건데 마음이 좀 흡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질병은 베벨이라는 그런 히브리어고 뒤에 있는 불덩이는 레시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귀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그런 여러 신들의 이름에 보면 이런 역병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병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역병 귀신을 발밑에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데는 여섯 날개를 가진 스납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발밑에는 이런 모든 질병의 귀신들 영적 세계들도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솔을 받는 그런 영적 세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능히 어떤 병이시든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시는데 뭐 곡식의 추수가 많지 않다든지 과일 추수가 기한 전에 떨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물질적인 우리의 생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징계하신 것이 신명기 28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치셨는데 의사가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괴열병이나 그런 것은 이제 뭐 비타민C가 부족해서 그렇다.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음식을 잘못 먹고 너무 그런 편식을 하고 그래서 병이 걸렸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긴다는 것이니까 병이 걸렸죠. 그런 경우에는 의사가 적절하게 치료해 주면 괴혈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를 먼저 하고 하나님 나의 이와 같은 괴혈병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약과 의사를 보내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병은 인간은 실력으로 그걸 못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 인하여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타지면서 고통만을 많이 겪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회개하고 주의 뜻을 찾은 후에 의사를 가면 아, 그 좋은 의사를 만나 약을 조제해 주더라도 좋은 약을 금방 조제해 줘서 순식간에 낫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병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치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 지구상에 새로운 병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태양계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주 광상 과학 공상 만화에서 뭐 온 우주에 이상한 데가 가지고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괴이한 물체가 있고 질병병의 사람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건강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치료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인데 아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비침해 모세의 얼굴이 막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기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얼굴만 볼까 싶어가지고 그거 피할까 싶어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 모세라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모세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이제 그들이 홍해가에 다다랐어요. 아, 홍해가에 다다르니까 넘실대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모세가 기도한 것은 안 나오고 지팡이를 탁 밀매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만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그 전에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하겠느냐?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야훼라는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23절 이하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는 동분서주에서 사람들에게 쫓아다니고 그런 물론 그것도 좀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도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어쨌든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우리가 가정에 일이 있을 때는 부부싸움을 하거나 부모와 자녀 간에 말다툼하면 기도가 안 나와. 이게 가정이 참 굉장한 것 같은 큰 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싸움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그런데 모세는 그때도 기도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해필은 구스 여인을 만나서 왜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 안 했냐 하고 형과 누나가 이건 집안의 그런 혈통의 문제니까 아마 그거 가지고 따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도에 분수에 넘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표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도전한 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치시면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을 치시더라도 이 백성들이 그런 대표격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을 치셨어. 그래서 그 누나가 보니까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 신음하고 있네. 그러자 모세가 자기에게 대들고 그러면 형제간에 마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죠. 그런데도 모세는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주님, 누님이 이와 같이 나병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록 제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으나 한 일주일은 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근신시켜라. 그리고 진으로 들어올 때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부르짖었어요. 이와 같이 모세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고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매우 빨리 즉각즉각으로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모세의 특징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점이죠. 그러나 우린 모세도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이제 조금 기도를 더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강조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언급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아예 바디메오가 눈도 안 보이고 그런데도 이 말씀을 공부했고 아마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절길 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서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럽니다. 성경 공부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도 그런 데를 참여하고 이 믿음을 가진 것.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여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앞에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이.

0: 믿음이 있어.
1: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0: 들으셨을 텐데 그냥 지나가셨어요.
1: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주변에 옹호하고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만 기도하라며 부르지 말았네.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가 다윗이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이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대의 소년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 어려서 말을 전할 줄 모릅니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교하고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그러는데 아,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니까 예레미야가 다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왕도 신하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금방 석방시켜주시고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고 우리 교회는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모든 한국 교회에 정통적인 교회들이 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외에 하나 더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되 부르짖고 기도한다. 더 큰 소리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그래서 기도를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해.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를 하실 때도 한밤중에 그 가난한 집에 친구가 세 명이 찾아왔어요. 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밥 저녁도 못 받아요. 고대 세계에 무슨 뭐 밥 사 먹을 때가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굶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서는 자기들끼리 저녁을 다 먹고 뭐 남은 떡 한 조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부잣집 친구를 가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어찌나 세게 두드리고 아, 나 시끄러워. 나 지금 잠자고 있으니 아까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계속 두드리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떡 세 덩이를 주지 않으려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나이데이야. 간청한다는 것이 아나이데이라는 헬라를 쓰는데 그 말의 그런 노골적인 표현은 뻔뻔스러운. 이 사람은 얼굴이 두꺼워서 점잖게 말해도 안 가는 사람. 염치 없는 사람. 얼굴이 두꺼워요. 그런데 기도의 비유가 이 뻔뻔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대충 기도하고 들어놓고 자면 아, 그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모른다고 지금 그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부르짖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거 뭐에 못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달려들어서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부르짖는 기도와 치료의 응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치료받고 치료해주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이 계기의 대표적인 그런 또 예가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은 것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죄를 지어서 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건지 또는 그렇다면 이 여인을 너무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12회를 이 사람이 앓고 그 중한 병으로 괴로움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역사상에 기독교 역사상에 2000년 역사상에 12회 또는 20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12년을 걸치면서 유명하다는 의사 다 만났는데 못 고쳐요. 돈도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엘리사의 그 같은 선지생도의 그 부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기름 한 병이 남아있던 것처럼 이 열두의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 남아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치료받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열두회를 지내고 고침받지 못했으면 그냥 이제 포기해야 될 텐데 이 여인이 포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이번에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꼭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 예수님께 치료받는 접촉점을 그것은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안전자리가 부정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머리에 안수기도 딱 받고 정식으로 기도받고 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딱 붙잡으면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딱 받으며 마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을 찾은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웬 여인이 막 사람을 밀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누구냐? 뭐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 여인도 아나이데이야. 좀 뻔뻔스러우면서 몰두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다. 의사는 깨끗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치료의 접촉점을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돼.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이 돼가지고 그물을 씻고 이제 다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타셨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물 다 씻어놓고 자기가 고기 잡는데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입니다. 이미 고기 못 잡으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이제 일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아니 얕은 데 여기에서 지금 던져보라고 하는 것도 할까 말까인데 저 또 깊은 곳으로 가야 돼 한참 노를 저어서 밤새도록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런데 베드로가 저항할 수 없는 말씀의 꽃인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심장에 딱 꽂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에 딱 불꽃을 일고 지나가버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을 계속 100번 1000번 읽어. 우리는 치료의 지금 말씀을 구하기 때문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100번, 1000번 써야 돼. 그걸 읽고 외워야 돼. 그런데 읽고 외우는 것으로 흡족하지 않으면 1000번, 10000번을 써야 돼. 그리고 이제 10000번째 딱 쓸 때 펜으로 종이에 쓸 때 거기에 불꽃이 튀기는 그럼 치료반 불꽃이 튀기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나를 위해 쓰여지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그것이 접촉점이고 혈류증 여인이 옷을 잡는 순간이고 그 하나님의 접촉점을 찾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0년 된 12년 된 병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은혜로 주신 38년 된 병자도 치료하셨어요. 어떤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다 치료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료의 은혜로 항상 받을 때 또 한 가지 나는 치료받는다. 난 이대로 병들어 뭐 세상 끝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말해가지고 그 마음이 조금 그 마음의 불안이나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시킨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축복을 끌어오고 치료를 끌어오고 평안을 끌어오는 말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리라 하시매 여자가 가서 본즉 귀신이 나갔더라. 항상 긍정

0: 성경적인 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찬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치료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응답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12-111번, 062-512-0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거하는 인생은 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장을 공격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외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를 차지하고 반기를 들려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나 이 목장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반면 목장 밖에는 이렇듯 악한 동호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목장을 이탈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쉼과 위로가 있는 목장에서 나누는 찬양 같은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폴발로시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주찬양 선교단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김종윤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목장 밖에서는 여전히 악한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고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메시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병상에 있는 지체들 생각나시면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찬양들 함께 듣고 옵니다.

삶이 예배인 사람 데이비드의 찬양 제가 피처링한 아름다운 찬양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세요.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7864번님께서는 산에 가서 알밤 주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또 주셨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먹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참 돌아보게 하는 문자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고 싶은 찬양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지선 전도사의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곡한 찬양들도 함께 듣고 올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편곡 정예린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목장 밖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를 차지하려고 드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일 드라마 여호수아 이야기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무너진 여리고성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악명 높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보좌하게 됐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은 싸우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주장했고 그렇게 보내진 12명의 정탐꾼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해 다시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됐죠. 마침내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나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공격하기까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 정복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실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 미가, 이제 우리가 저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해. 내 생각엔 그냥 상인인 척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말이야. 40년 전에 써먹었던 수법인데 여전히 먹힐 것 같아.
2: 그치만 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0: 물건 사는 것처럼 하면 되지.
1: 자, 자, 자. 저쪽 상인들 틈에 껴서 줄을 서보자.
2: 아, 알겠어요.
3: 가방 안에 뭐가 있어?
4: 그냥 옷까지 들하고 돈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3: 들어가시오. 자, 다음.
2: 무사히 들어와서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0: 중심가로 한번 가볼까? 응?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봐, 저기 군인들이 순찰을 돌고 있잖아.
2: 그러게요. 뭔가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0: 군인들 경계가 아주 삼엄하군.
2: 무슨 전쟁 소문이 도는 걸까요?
0: 가서 한번 알아볼까?
5: 예. 어서 와 있습니다.
3: 아, 예. 안녕하세요.
5: 아, 예. 어서 오세요.
3: 저기 포도는 얼마 합니까?
5: 아, 그 한 송이에 동전 두 입만 주세요.
3: 아이고, 이거 한 송이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맛 좀 봐도 될까요?
5: 아유, 그럼요. 자, 여기.
4: 근데 항상 시장에 군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5: 아니요, 항상 그럴 리가 있나요? 요 근래 그 요단강 근처에 아주 무시무시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고 해서요. 지난 수년간 그들에 대한 소문만 있었는데 결국 우린 치르고 왔다지 뭡니까?
3: 아니, 뭐가 그렇게 무시무시하답니까?
5: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래나 뭐래나, 그러니까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홍해나 그 요단 강물도 가르고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 군대를 그 천하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4: 정말요?
5: 아, 소문이 그렇다고요. 하지만 진짜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모두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3: 아이고, 재밌네요. 자, 여기 호두값 받아요.
5: 아이고, 예.
3: 아이고, 호두가 아주 크고 맛도 정말 좋네요.
5: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자, 신선한 포도 사세요.
0: 성 전체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응? 아, 잠깐. 저 군인들이 우리한테 오는데? 자, 서둘러.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자, 빨리.
6: 누구세요? 아니, 지금 내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0: 아이, 그게 미안합니다. 빈집인 줄 알고 그만.
6: 빈집이라뇨? 내 집이라고요, 여긴?
0: 아니, 저 사람은 누구예요?
6: 네, 손님이에요.
0: 예?
6: 아,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대체 당신들 누구예요? 지금 내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4: 집이요? 사업장 아니고?
6: 아무튼 남의 집에 막 들어와선 당신들 도둑이죠. 당장 군인을 죽이겠다.
4: 아니요, 저 우린 도둑이 아니라 저 상인이에요.
6: 상인이요?
4: 네.
6: 그럴 리가요. 상인들은 이렇게 남의 집에 막 들어오지 않지요.
0: 아니요, 잠시만 내 말 좀 들어봐요. 실은 우린 이스라엘
4: 갈래?
0: 지금 상황에선 어쩔 수 없어. 저 우린 이 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6: 아이 참. 알겠어요. 일단 여기 있는 동안은 안전할 거예요. 어서요. 빨리. 자, 여기 엎드려 계세요. 군인들이 여기로 올라올지도 모르니까 이걸로 덮어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지금 옷 입고 있는 중이에요.
2: 아니, 어째. 아니, 대체 어쩌시려고 다 털어놓으신 거예요?
0: 첫째는 정말 다른 방도가 전혀 없었고, 둘째는

0: 왠지 하나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았거든.
1: 전 모르겠어요. 이게 함정일지도 모르죠.
0: 곧 알게 되겠지. 어? 왔다.
2: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죠. 여긴 3대 널어서 말리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까 여기 들렀다가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바로 뒤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3: 자, 가자.
2: 다 갔어요. 이제 나오셔도 돼요.
0: 왜 우리를 도와준 거죠?
2: 절 믿어주셨으니 저도 믿고 말씀드릴게요. 전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와 온 가나안 땅을 당신들 민족에게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먹을 걸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 그리고 벌써 이곳 가나안 남쪽과 동쪽의 왕들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죠.
0: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군요.
2: 여기서 그저 이렇게 있다가 죽을 바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여자도 받아주실까요?
0: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당신을 받아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을 내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2: 제 과거를 문제 삼지는 않으실까요?
0: 당신이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거요.
2: 가난한 사람이어도요?
0: 물론이요.
2: 그럼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당신들을 구해드린 것처럼 저희 가족도 구해주세요. 이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 저와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하고 그 가족들을 구해주세요. 제발 약속해주세요. 저희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주시겠다고요.
0: 알겠어.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이곳에서 무사히 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어?
2: 네, 물론이죠. 아래층에 있는 큰 방으로 가면 성벽 밖으로 난 창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줄을 타고 내려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줄이 어디 있지? 그래. 여기 천들로 줄을 만들게요. 그럼 이걸 타고 내려가시면 돼요. 하지만 그 전에 다시 한번 맹세해 주세요. 저희 가족들을 살려주신다고요.
0: 맹세하오. 하지만 모든 가족이 반드시 여기 이 집안에 모여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곳에 있다가 죽으면 우리 책임이 아니오. 그리고 만약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이 맹세는 무효요. 우리가 성에 들어오거든 이 빨간 천을 창문에 걸어두시오. 그러면 당신 집에 있는 가족들은 안전할 것이오.
2: 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저 산으로 가서 사흘간 숨어 계세요. 그때쯤이면 군인들도 수색하는 걸 그만둘 거예요.
4: 오, 갈렙 미가, 어서 들어오십시오. 무사히 오셔서 기쁩니다. 그 여리고 성 안의 상황은 어떻던가요?
0: 성 안으로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5: 지금 그 사람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어요.
4: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말인가?

0: 군인들이 온 거리를 삼엄하게 순찰하고 있어 행상한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겁을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1: 그렇군요. 그럼 바로 공격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0: 아,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말해보세요.
0: 실은 성 안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

0: 아들도 따돌리고 또 저희를 성 밖으로 내보내줬죠.
1: 대체 그 여인은 왜 적을 숨겨준 겁니까?
0: 그 여인은 거기서 비참하게 죽느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1: 정말이요? 참 놀랍군요.
0: 네, 맞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듣고선 마음의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여자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1: 자기 같은 여자라니요?
2: 실은 그 여자가 기생이었습니다. 갈렙이 그 여자한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1: 자넨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군.
2: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런 여자가 들어오는 걸 개의치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좀...
1: 자네는 이스라엘 민족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나?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하나나 있을까?
2: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1: 그 여인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정리할 의향이 있어 보였습니까?
0: 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 하나님의 율법도 따르고 말이지요.
0: 예.
1: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여인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군요. 그 여인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0: 그 여인 가족 중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부 그 여인의 집에 모여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창문에 빨간 천을 메어두기로 했죠. 그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1: 좋습니다. 각 지휘관들에게 가서 이 내용을 전하세요. 갈렙, 여리고성 공격 전략을 짜기 전에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봐야겠어요. 몇 시간 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너! 왜 검을 빼들고 있느냐? 아군인지 적군인지 정체를 밝혀라!
3: 어느 쪽도 아닌 주님의 군사령관이다. 고개를 들라. 난 그저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다.
1: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3: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여리고 성의 왕과 모든 군대를 여호수아 너의 손에 맡기셨다.
1: 하지만 우리를 막고 있는 저 굳게 닫혀있는 성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 안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3: 잘 들으라.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 우선 모든 군사들은 6일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며 행진하라. 제사장 7명은 각각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 7째 날이 되면 똑같이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군사들은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너희는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1: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3: 주께서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해오지 않으셨느냐?
1: 기억하라! 아무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7 양각 나팔 소리만 들려야 한다.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고 7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며 언약궤와 후방 부대가 마지막으로 따라간다.

0: 오늘은 일곱 바퀴를 행진한 뒤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긴 하루가 될 거야. 자, 어서 출발하자. 좋다. 지난 엿새 동안 해온 것을 그대로 하되 오늘은 일곱 바퀴를 행진할 것이다. 아무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행진을 다 마치면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 것이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두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일단 성벽이 무너지면 성 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전리품으로 챙겨서는 안 된다.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갈렙은 라합에게 약속한 대로 라합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구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0: 자자자, 다들 기사, 기사! 오늘은 일찍 출발한다. 어서 일어나서 대열을 갖춰라.
1: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출발합니까? 지금까지 6일 동안은 안 그랬는데.
0: 왜냐하면

0: 이리로 내려와요. 아, 조심해 조심해. 자리 가서 저 아이 좀 받아주게.
1: 아버지,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0: 자, 할라, 내 손을 잡아요.
1: 네.
0: 자, 저으로
1: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0: 아, 좋아요. 다들 손을 잡고 나를 따라오시오. 이제 빨리 여길 빠져나가 우리 진영으로 갈 것입니다.
2: 네. 자, 이제 금이나 은이나 동은 여호와의 창고로 옮기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대로 모두 불태워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여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이 성을 재건하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합이라고 했소. 가족들 모두 무사하십니까?
3: 네, 덕분에 다들 무사히 이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우린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른 것뿐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동족같이 여기며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음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셨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저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3: 전 지금껏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왔습니다. 진리는 항상 저한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았죠.
2: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당신은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요.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3: 똑같다고요?
2: 그렇소. 당신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3: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첫 번째 도시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군사령관을 보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여인을 준비시키셨으며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당시 여리고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그것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은 라합과 그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라합은 용기 내어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라합처럼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구원의 기회를 찾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라합처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받아주시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뉘우치고 나오는 자들을 항상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합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또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반기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셨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여호수아 이야기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무너진 여리고성.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박영재, 장민혁,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식당에서 내가 주문한 메뉴가 안 나오고 전혀 다른 메뉴가 나오면 주문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누구나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손님의 주문 실수가 아니라 종업원의 실수로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메뉴가 나오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종업원들 전부가 치매 할머니들인데요. 이 식당의 이름은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식당이 그래도 되나 싶은데요. 엉뚱한 음식이 나오고 실수를 해도 화를 내거나 불쾌하는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할머니들을 배려하고 오히려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식당은 이벤트 형태로 잠깐 개업했다 사라졌지만 이 식당을 기획했던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각박한 세상에서 실수를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비난하고 서로 험담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품고 용서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화목한 삶, 평안한 삶이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찬송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 찬송 지혜 말씀 시편 46편 함께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해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4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평소 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값을 치러서가 우리 스스로가 값을 치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오늘 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시시 와이넌스의 At the Cross 전해드렸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완벽해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예수

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마치 빚이 있는 사람의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주고 장부에 갚음이라고 적어준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내가 갚은 게 아닌데 갚은 것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애써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하루 부족했던 나도 그 인정 안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오늘 밤 그 사실에 마음이 놓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피아 월십의 주 영접하는 자, 위러브의 영원을 살아가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와 Bobby Mason이 함께한 I Thank You, Jesus, John Reddick과 Matt Maher가 함께한 God Turn It Around, 그리고 Janis Gaines의 How Great Thou Ar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428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청곡 요청합니다 하시면서 유재경의 여전히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고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잘될 때는 그것이 은혜임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어떤 모습에 나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모든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재경님의 여전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의 황금 물결, 김도연의 내 사랑으로 빚은, 강명식의 기뻐하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에 번역되진 않았지만 아이버 파웰이 쓴 성경의 유리창이란 좋은 책에 다음과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마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덕망이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부자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과 둘이 살았는데요. 아들마저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가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많은 유산을 누가 받게 될 것인가 놓고 참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떤 유서도 남기지 않고 죽었고요. 그의 물품들은 경매에 올랐습니다. 비싼 가구와 귀한 수집품들을 손에 넣기 위해 사람들이 경매장으로 몰려나왔고요. 나온 물품 중엔 부자 아들의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 아니라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전에 부자의 집에서 일했던 노파가 그 아들의 그림을 사갔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노파를 보고 사람들이 어째서 돈도 안 되는 그림을 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전 그 소년의 유모였습니다. 전 어르신을 존경했고요. 그 소년을 매우 아꼈습니다. 고작 과거의 추억 때문에 돈을 낭비한다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초상화 뒤에 무언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림 틀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끼어 있었는데 자신과 아들의 추억이 담긴 이 그림을 간직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부자의 유서였습니다. 모든 경매는 그 즉시 취소되었고요. 부자의 재산은 가난한 노파 그 유머가 물려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지나간 추억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추억을 돌아봄으로써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정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름다운 미스터 마켓씨의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크룩스의 내 믿음의 고백대리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아이버 파웰의 쓴 성경의 유리창, 영어로는 바이브 윈도우스라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래요. 소중한 추억을 샀다는 거는 모든 걸 산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부자의 아들의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그 부자의 유서가 들어있었다는 그 초상화.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마치도 우리는 이 유서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이 아버지의 유서를 이미 갖고 있는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의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신청 찬양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추억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진아의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추억들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귀중히 여기며 그 추억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결국은 그 추억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요. 또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추억으로 남아 누군가와 함께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것, 추억은 참으로 소중하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추억들이 자리하고 계시죠?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지만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들어앉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16살까지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또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2.7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보다는 부정, 또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변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경미의 주 음성 외에는 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따라 날마다 기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띄워드리고요. 여성 홀리원의 평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지명현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마리스 칼바이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워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메리 메리의 마저 프렌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띄워드리고요. 여서 조나단 버틀러의 멀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숨겨놓고 또 베풀기 원하시는지를 군데군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극히 작고 미약한 인간이라는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런 은혜들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반대로 가려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숨겨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또 고민도 많고 걱정, 근심 가운데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붙드심 아래에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첫 찬송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기를, 나를 주관하시기를, 내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첫 곡 함께 하시지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으로 귀하신 주여 나의 보뜨사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때가 있지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또 고난, 걱정, 근심의 거리들이 많아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 의미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책임지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극동방송 FM 채널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함께 나눌 은혜의 사연과 듣고 싶으신 찬양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오신실 하신 주, 그리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한이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행복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들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진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우리 6747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곧 헌신예배 때 특송으로 부르게 되는데 밤에 이 시간에 잠잠히 듣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전해드릴 거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은요 2558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에 사시는 방송가족이신데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주님 내 삶의 역사소서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417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릉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점점 선선해지고 밤 시간이 되니까 서늘하게도 느껴지는데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곧 단풍이 아름답게 지겠지요. 겨울이 오고 올해도 마무리가 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도 채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샵 1069번으로 사연과 또 신청곡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1417 성도님 신청해 주신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줍니다. 이 곡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1: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서로 약속한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언어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하나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길이를 재는 단위도 같아야 대화가 통하고 물건을 만드는 규격도 맞아야겠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약속이 필요하죠. 오늘이 이 세계 표준의 날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표준이라는 말이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표준은 결국 함께 하기 위해 정한 약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나 혼자 편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해하고 같이 사용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렵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온 남과 북이 쓰는 말도 생활의 모습도 생각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같은 기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자리에서도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하는 길목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말씀의 빛 가운데 함께 출발해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발의 등 되시는, 우리 길의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와 승리와 평안과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한 수많은 기준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과 북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길을 나란히 같이 걸어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10월 14일 수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길을 주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조금 전 나눈 이 찬양에 이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심판, judgment upon selfishness, 이기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번이라고 하는데 once for all,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더 말하셨어. 단번에, 질질 끌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천사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천사 계명성이 한 얘기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두 번이지요. 내가 세 번이지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내가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다섯 번째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I, my, me. 나 다섯 번 나왔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명성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자만,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계명성이 그냥 천사로 자기 임무를 마쳤으면은 지옥으로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I에 이르기를 내가 I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my

0: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사람이 내가 다섯 번. 한 번도 위험한데 다섯 번이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데서 좌정하리라. 그래서 계명성은 교만함으로서 말미암아 3분지 1에 천사들이 동요한 사람들이 다 땅에 떨어졌어.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시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시옵소서. 계명성, 천사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까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깊을수록 물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어요. 익은 변은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 가운데 오늘도 먼저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따라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되어 빛의 사자로 나아가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에 이어서 내 영혼 평안에 광주 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양한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으로 채워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김옥심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1: 찬송가 265제에서 자아를 얻게 함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어 죄 많은 우리를 위로와 경로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느님, 주께 주의 권세의 주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를 주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영광의 할렐루야. 아멘.
0: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르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의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의 선곡. 남과 북 가운데 이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찬송가 함께합니다.

오늘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나눠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먼저는 박신화 콰이어였고

찬양곡. 특별히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라는 이 찬송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남과 북이 될 줄 믿으면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옥심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불변의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 말씀만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0월 14일 수요일에 오늘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밝게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두운 곳에선 작은 불빛 하나도 멀리서까지 보이죠. 아주 밝고 큰 빛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내라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빛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며 주변에 손을 잡아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높이는, 하나님을 드리우는 빛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 내 것을 조금 나누는 작은 행동들까지 빛이 드리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리우는 10월 14일 수요일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순교지는 매년 갈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목숨 내 걸으라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그 생명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제단에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순교적인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까? 영원토록 존귀하신 분이 영원토록 가장 값비싼 그 생명을 십자가 제단에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대신 사망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떤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어떤 죄?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생각합니다. 뭐 도덕 윤리적인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이라면 뭐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질투했던 죄, 용서하지 못한 죄, 내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죄, 뭐 이런 거 회개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도는 초신자들도 다 압니다. 적어도 창립 70주년 맞이한 교인이라면 이제는 죄의 기원까지, 죄의 핵심 본질까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가 등장하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갖 불행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온갖 불행과 저주가 인간 사회에 들어오도록 했던 죄가 살인죄였습니까? 간음죄였습니까? 미워하는 죄였습니까? 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악 때부터 모든 불행과 저주가 인간 사회에 들어온 겁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하는 제사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시하는 게 제사인데요.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순양의 기름은 필수입니다. 그것부터 생각하는데 아니. 네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사의 중요성, 순양 기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순종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순종을 이렇게도 중시합니까? 인간의 죄악이건 행복이건 이 모든 게 순종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의 삶에 뭔가 힘들고 어렵고 이건 원치 않는다 그거 있으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초라한 삶일지라도 만복의 출발점이신 주님께 순종하면 점점 튼실한 인생이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문을

0: 튼실한 감은 만들어 주십니다. 뿌리 깊은 감은 되게 하셔요. 되는 일이 없었던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주인공 만들어 주십니다. 무시받고 조롱받고 남들이 무시했던 그런 삶일지라도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이제 남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의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인생이었고 슬펐고 절망했고 부끄러운 삶이었고 혹은 눌려 살았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의 물결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온갖 죄악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죄악들은 사라지게 되면서 떳떳하고 당당한 존귀한 자와 함께하는 그 복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모든 복의 시작은 순종이고 모든 저주와 불행의 시작도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불순종하면서 예수 믿을래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못 들어 교회에 나와요. 아니 그렇게 재능 바치고 시간 바치고 성경대로 헌금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럼 왜 불순종할까요? 오늘은 모든 죄악의 부화장인 불순종의 원인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저 고백이 있고 나서 사울왕의 인생은 왕이나 왕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점점 쇠퇴길로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금수저 출신이었던 좋은 가문의 또 초대 국부였던 사울왕이 순종했더라면 초대 국부로서의 빛나는 그 영광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빛나는 그것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거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순종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빛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빛나는 인생이 돼요. 그래 반짝반짝 빛을 발했던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예컨대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저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요. 고개를 저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시고? 저렇게 모세도 처음에는 칙칙하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의 이미지 보세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기생 장녀의 아들인 입다도 그렇고 바벨론 그 포로였던 다니엘도 그렇고 뭐 흔히 오두막집에서 살았다고 하는 흙수저 출신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흙수저건 금수저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왕은 빛을 뿜어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1: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0: 불순종의 원인은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워하면 당연히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고 빛바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리를 분석해 보십시오. 심리학자 아니래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어떤 말을 졸졸졸

따라가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강하고 담대한 것 같고 소신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여론이나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울 같은 경우 백성을 이끌어야 될 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랬다 저랬다 백성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하찮은 왕이었던 겁니다. 왕이라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 결정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지금도 저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저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정직해야 되는 거 알고 용기 써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있고 잘못된 관계는 끊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떳떳한 처신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막상 진리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에 죄성이 꿈틀거리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거 내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불안한 생각을 낳고 그리고는 그 부정적인 상상력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몸이 피곤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더 큰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그러는 사람이 당연히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래서 두려움은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고 잠언 29장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겠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진도가 안 나갑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걸어가는 행보도 멈추게 된 겁니다. 환경 여건 탓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았어도 순종하면서 다 약속의 산지를 차지했는데 왜 여러분만이라도 자꾸 그것 예외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순종에 문제가 생기면 약속의 산지로 가는 행보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 두려움은 순종의 대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근데 이건 아니네. 그럼 양심이 꺼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양심이 꺼려도 졸졸졸 따라가요. 뭔가 꺼림칙해도 상대방이 좋아하면 악인의 길이라도 걸어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것 같으면 진짜 마음이 괴로워도 엉겹결에 따라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산지를 준비하신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고 엄밀한 의미에서 크게 결정적인 도움 주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될 일도 안 되게 하십니다. 다윗왕 보세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능자의 고두에 맞춰 살다 보니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를 저어가면서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을 아는 주변의 지인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했던 소인배 사울왕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찬송과 가사대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만 보고 막 마음이 약해지고 점점 빛을 잃어가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뭐 어떤 원인 때문에 두려움 갖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건 명쾌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유가 됐건 뭐 약속의 산지를 가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되고 이래서 내가 불순종했고 말은 많이 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고 결국 약속의 산지 못 간 건 여러분이 마귀에게 농간당한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결국 상대방의 눈치나 보는 소인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끌어야 될 백성을 주셨는데 그들을 두려워했기에 백성에게 질질 끌려 다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울은 그게 바른 길로 보였을지라도 해서 많은 사람은 그 길로 가지만 실상은 어떤 길이라? 사망의 길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면 안전해 보이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 죽을 길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면 안 되지요. 안전 안전만 외치면서 살아가는 아니라면 반드시 퇴보하고 후퇴한다고, 그리고 영원토록 후회한다고 잠언 1장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제발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래,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고, 그런 의인이라면 빛나도록 하나님이 빛을 뿌리시는 도다. 시편 97편 11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김받도록 빛을 발해주시고, 근데 말씀을 우습게 하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런 인간 경멸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흥망성쇠의 주관자 보시기에 순종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줄 아세요? 속썩이는 자식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가정 형편이 여러분의 모든 모습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라도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노라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하고 그 놀라운 은총은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진실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아직까지 잠자고 있었던 축복들이 빛나고 때깔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고 많은 결실을 맺는 착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비춰주시겠어요?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존재 이유와 혹은 이런저런 내가 맺어야 될 약속들, 그것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제발 이제부터라도 순종의 능력 체득해야 합니다. 내 신앙 경륜이 몇 년이다,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앞에, 크로노스는 전혀 하나님이 계산 안 하셔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던 시간이 있느냐, 그 카이로스, 그걸 보셔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 시간이 차야 그런 분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겁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순종인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보니까요, 다들 인상 쓰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순종. 뭐 그래도 저는 진리 외쳐야 되니까. 그럼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순종은 참된 내 모습을 포기하는 게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내 생각 무조건 포기하는 걸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마귀 말 듣고 순종을 함부로 여깁니까?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짜 내 모습이

0: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드맵이에요. 아니 영원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여러분 무조건 그냥 포기하고 의미 없게 살도록 하실 것 같습니까? 쉽게 그 중요한 진리니까 물고기 얘기해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아우 답답해, 언제까지 물속에 살아야 돼, 나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러다가 물속에서 점프해서 흙에 나왔어요. 흙 있는 쪽으로.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게 자유입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것이 물고기의 참된 본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주 복된 환경 여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로드맵입니다. 순종은 자유의 반대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순종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의 진면목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빛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위대한 모습, 아직도 여러분에게 잠자고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 꿈도 없습니까? 그런 비전도 없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만세전에 입력하신 계획이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게 하시는 온갖 은총의 통로, 그야말로 나의 잠재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내 능력을, 그야말로 나의 가정과 교회의 저력을 극대화시키는 에너지, 그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그 잘나는 빛이 온전히 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건 환경이건 간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더 넓은 바다로, 축복의 더 깊은 세계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자리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아직도 많고 많은 그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귀한 계획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시간 지나면 아,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이제야 알다니, 아,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야 깨닫고 그동안 깨닫지 못하다니, 그러면서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감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였구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영광스러운 참모습을 순종을 통해 드러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제발 그러므로 오늘부터 정말로 꿈이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또 위대한 것이 있음을 기대하는 분이라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순종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고 전능자의 빛이 임하는 곳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메마른 심령은 살아나며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저력과 은혜와 약속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순종할수록 더욱 빛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기도 제목과 은혜를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10월 14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함경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곧 그치고 북한 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함경도는 아침까지 구름이 남아있다가 차차 걷히겠고 평안도와 황해도는 하루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가 17도, 부산과 목포가 14도, 포항과 여수가 13도, 광주와 강릉이 12도, 대구가 11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대전, 청진이 9도, 평양이 8도, 춘천과 개성, 함흥이 7도, 신의주가 6도, 강계가 3도, 해산이 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부산 22도, 포항과 여수가 21도.

강릉과 광주, 대구, 제주, 개성이 20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대전, 목포, 평양이 19도, 춘천과 신의주, 함흥이 18도, 청진이 15도, 강계가 14도, 해산이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서해 북부는 하루 종일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4m, 서해 북부가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비가 그친 뒤 아침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으니 외투를 단단히 여미시고 낮과 밤의 기온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살피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화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 통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의 하루, 사랑의 하루, 나눔의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송신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통합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고 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빛으로 살라고 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증거하며 복음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착한 행실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고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늘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장항 1동에 위치한

0: 백석교회 김교민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밤 사경의 시간에 있을 때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차갑지요. 가을이 깊어질수록 밤은 길어지고 새벽을 여는 발걸음은 조금 더 시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0월의 새벽 공기도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데 1914년 남극의 새벽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은 1914년 대원들과 함께 남극 횡단에 나섭니다. 하지만 탐험선 인디어런스 호는 거대한 얼음바다에 갇혀 침몰하게 됩니다. 영하 수십 도의 그 혹한 속에서 500일이 넘는 사투가 시작되죠. 모든 식량은 다 떨어졌습니다. 구조의 희망마저 사라졌을 때 셰클턴과 대원들은 훗날 회고록에 기이한 기록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살을 내는 눈보라를 뚫고 산맥을 행군할 때 그들 곁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머물렀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셰클턴은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 일행은 분명 셋이었는데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 곁에 말없이 함께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라는 기록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제3의 동행자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을 다 쓰고 극한의 고립에 빠졌을 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다가와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차가운 새벽길을 나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첫 차의 운전대를 잡은 기사님이 혹시 계실까요?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가게 셔터를 올리고 계시는 사장님도 계실 겁니다. 밤새 아픈 가정 구성원을 돌보다 아침까지 맞으신 그러한 힘들고 외롭게 나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외로운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에도 그 차가운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이었죠. 그 모습을 2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맞바람은 너무 거셌습니다. 밤새 힘껏 노를 저었지만 배는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고난의 한복판을 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 로마식 표현으로 새벽 3시부터 동이 트기 직전인 6시까지입니다. 인간의 체온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극도의 피로, 졸음, 우리 신체의 모든 면역력이 무너지는 한계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무려 8시간 넘게 파도와 싸웠습니다. 팔에서는 힘은 다 빠졌고 노는 부러질 듯 휘어졌으며 체온은 이제 다 떨어져서 몸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계의 지점이 밤

0: 사경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마주하며 묻습니다. 왜 주님은 진작 오지 않으셨을까? 왜 1경이나 2경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제자들의 힘이 다 빠진 새벽녘 제4경에 밤4경에 왜 그제서야 찾아오셨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잊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도 바다 위에 제자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자신들의 경험, 그 고집,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을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내 힘이 끝나는 그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방식입니다. 주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사람을 집어삼키는 혼돈과 파멸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을 삼킬 듯 솟구치던 그 두려운 파도를 주님은 친히 밟고 걸어오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침몰시키려 하는 삶의 풍랑은 우리를 자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 있어서는 이 풍랑은 단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다가갈 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 풍랑은 멈춰집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멈춘 이유는 제자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밟고 오신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과 그 주권 앞에 자신들의 무력함을 드디어 인정했을 때 비로소 바다는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가장 차갑고 지친 마치 밤 사경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연초부터 쉼 없이 달려왔지만 손에 쥔 것은 없고 거스르는 바람 앞에서 헛된 노만 젓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남극의 그 얼음바다에서 대원들 곁을 지킨 그 어떤 동행자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곁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삶의 문제들을 주님은 친히 자신의 발 아래 놓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밤 사경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빛이 밝아옵니다. 지친 손의 힘을 빼고 파도를 밟고 오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 거친 바람은 멎었고 평안의 항구에 닿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나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기도 고양시 장항 1동에 위치한 백석교회 김교민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밤 사경의 시간에 있을 때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01-5028번, 지역번호 031-901-5028번 백석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60장, 새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통합찬송가 360장, 새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반석이신 주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

마음은 첫째, 풍요 속에서 은혜를 잊습니다. 15절에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해요. 여수르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던 이 백성이 막상 배가 부르니 반석이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조차 하나님 없이는 얻을 수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살찌고 윤택해지니 그 반석을 업신여긴 거예요. 16절 17절에는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알지도 못하던 신들에게 제사했다고 해요. 먹이시고 입혀주셨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데 제사의 방법만 남기고 그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에도 알지 못하던 신들이 있어요. 바빠서 손대지도 못하던 것들을 막상 여유가 생겨 맛보면 기가 막히게 달콤하게 느껴지죠.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매달리다가 살림이 펴지고 여유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술과 도박, 유흥일 수도 있고 시대마다 유행하는 새로운 문화와 풍조일 수도 있어요.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라고 해요. 처음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가 나중엔 아예 상관하지 않게 되고 결국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배은망덕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루치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쌓아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곳에 포도주와 기름을 창고에 쌓아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더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수르니 걸어간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 삶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질수록 하나님을 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편이 좋아지면서 슬그머니 따르고 있는 알지 못하던 신은 무엇입니까? 반석을 버린 마음은 둘째,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게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라고 하세요.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자각이나 죄의식이 없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가 됨을 말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벌을 주시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섬기면 하나님도 그분의 백성이 아닌 자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질투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 남과 비교할 겨를이 없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고 그와 비교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지요. 한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반석이신 하나님보다 남편의 능력을 반석으로 삼고 의지해왔음을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형편이 좋을 때는 교회도 말씀도 뒷전이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서 숨겨져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메마르고 말씀이 무디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신호임을 아시길 바라요. 적용 질문이에요. 요즘 마음이 무뎌져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의식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괴로워하진 않나요? 아이가 이단에 빠진 것이 공부의 신에게 제사한 자기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구원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며 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아들은 고3이 되는 겨울방학에 시청에서 개설한 멘토링 강의를 듣겠다고 했어요. 명문대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를 상담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강의를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는 아들이 기특했죠.

0: 있지요. 저는 이런 아들이 명문대에 가는 꿈을 꾸며 21절 말씀처럼 허무한 것으로 아들에게 부담을 주었어요. 그러자 몇달후 하나님이 제게서 얼굴을 숨겨 저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강의는 사회봉사로 위장한 이단의 포교 활동이었던 거예요. 아들은 이단의 멘토들과 공부 및 운동을 함께하며 그들의 교리에 빠졌어요. 방황하는 아들을 보니 밖으로는 칼에,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고 삶의 턱까지 불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요. 이후 청소년부 사역자님과 선생님의 심방으로 아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은 저의 무심함과 남편의 이기적인 분노로 늘 외로웠고 이제 부모도 친구도 못 믿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교 후에는 방에 틀어박혀 가족과의 소통을 단절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17절 말씀처럼 공부의 신에게 제사하며 아이를 이단으로 내몬 죄가 보여 회개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 아들은 가족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성년이 된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세상 욕심의 학벌 우상으로 아들에게 부담을 주며 허무한 것으로 채우려 한 저를 하나님이 아들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믿고 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의 죄를 회개하며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공동체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제게 맡기신 교회 소그룹을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신교제와 신결혼을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계속 이어집니다. 분노의 불이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재앙이 쌓이며 질병과 짐승과 칼이 젊은이와 노인과 젖먹이에게까지 예외 없이 덮친다고 해요. 이 백성이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26절, 27절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인 대적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며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까 봐 심판의 손을 거두신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참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는 중에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진 않으십니다. 대적이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편 되어주심을 잊지 않길 바라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이킴으로 그분의 긍휼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형편이 좋아지니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가증한 죄악으로 주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배부르고 윤택할 때 오히려 주님을 잊고 업신 여기는 저희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숨겨진 줄도 모른 채 무감각하고 무딘 마음으로 지내온 삶에서 돌이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긍휼을 사모합니다. 넉넉할 때도 부족할 때도 한결같이 반석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늘 함께하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드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2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잘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헤아리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서 주석가 뱅겔은 명확한 지식과 사랑과 필요가 없이는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명확한 지식이 없이 사실의 것만 슬쩍 보고 또는 그 사람의 것만 보고 비판했다가 그것이 옳은 비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신학자 힐렐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하기까지 그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함부로 심판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진정한 판단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를 내 위치에 놓고 보는 것, 그것이 비판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참으며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위 안에 교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06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교회 완공이 연기됐고 그 사이 도심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조례가 신설돼 안타깝게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루터교 교인들은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헬싱키 도심에는 오랜 세월 방치된 흉물스러운 바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바위를 건축물로 탈바꿈하는 공모전을 진행했는데 핀란드의 건축가인 티모와 투오모 수오 말레이넨 형제가 거대한 바위 안에 교회를 짓겠다고 지원한 것입니다. 형제의 뛰어난 설계도 때문에 정부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도심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교회가 대표적인 건축물이 돼서는 안 된다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티모와 투오모 형제는 자신들의 신념을 담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바위 안에 건설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암석교회라는 뜻의 템펠리아 우키오 교회는 관광객이

이 반드시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소가 됐고 지금도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생각 이상의 방법, 상상 이상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질수록 복음의 표대가 높이 들려질 것입니다. 반석과 같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생각 이상의 방법, 상상 이상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기도하며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기독여 성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 끝날까지 테너 우영훈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시편 22편 1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우리는 시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50편 일일이 하나하나 살피기는 너무 무리고요. 자, 시편은 시작과

끝이 출애굽기를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대적들 그리고 출애굽기는 모세가, 구원자 모세가 예비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편은 1편에 악인들의 잠깐 등장하고요. 그리고 2편에 메시아, 하나님이 시온에 세운 왕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세운 것처럼 시편은 마지막 119편 이후부터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전체 시작과 끝은 출애굽기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이 몸통, 이거는 다섯 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다섯 권이야말로 모세오경, 그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다. 다른 권에는 없다는 뜻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편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1권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특별히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들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이처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를 하나님 다음으로 지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고백하며 찬양하며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값지게 창조하시는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존귀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2권은 결국 또 출애굽기를 연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구원인데, 구원, 자유, 평화. 근데 이거는 구원의 과정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부르셨도다. 또 다윗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이 주를 알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윗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민족. 자, 우리는 제3권에 해당되는 레위기 3권 보면서 두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정말 흠없이 충성했던 아삽, 레위인 아삽. 또 반대로 또 그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의 조상이 범죄했던 고라의 자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도 찬양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라 자손의 찬양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집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제4권을 펼치면서 아예 그냥 90편 첫 편부터 모세의 시를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좀 광야에서 나그네 삶, 쓰러져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던 모세의 모습,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혹은 인간의 험악한 세상 고난의 길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편 103편으로 가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지만, 우리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걸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푸신다.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고, 자, 마지막 우리는 제5권 보면서 결국 신명기의 모습이 거기 보입니다. 첫 세대는 비참하게 사라져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다음 세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도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19편, 176절의 긴 장,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 사는 정말 신명기에 은혜로운 지혜로운 승리하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더 중요한 걸 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황금의 보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물론 이거 다 중요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것 붙잡지 못하면 생명 잃는 거예요. 보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학계는 성전 재건, 포로 후에 성전 재건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방해가 있고 하니까 잠시 쉬었거든요. 한 20여 년 격려하면서 했던 학계의 말씀 봅니다. 2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모든 나라의 보배, 그거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옛날 성경은 만국의 보배, 모든 민족이 사모할 보배. 그런데 이 그분이 이 성전에 오신다. 스룹바벨의 제2성전. 솔로몬의 옛날 성전은 더 크고 화려했고 황금의 집이었어요. 그러나 스룹바벨의 성전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작고 볼품없지만 학계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왜요? 성전의 주인이신 만국의 보배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만국의 보배이신데, 온 세상의 보배이신데 특별히 성전의 주인이시다. 결국 여러분, 아주 높은 분이 오면 영광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영광이고 참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보배, 성전의 주인공. 자, 특별히 예수님은 또 구약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잘 보십시오. 또 이랬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뭐예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시편을 살필 텐데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도리, 그 구원의 축복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을 성취한 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빼면은 말 그대로 생명 없는 거예요. 본질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에 관한 것, 그 핵심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회개가, 생명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결국은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정리하면서 성전의 영광,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성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우리가 시편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직접 간접까지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좀 발췌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간단간단하게 예언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황금시라고 불리는 16편. 시편 16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음부,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 앞에
조합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말씀은 분명히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음부에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가 썩지 않게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메시아, 부활하실 메시아를 이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한 걸음 더 조금 더 나가서 34편 20절 보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형을 할 때는 너무 오래가니까 피차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큰 망치로 그냥 무릎뼈를 그냥 깨서 충격으로 죽게 만듭니다. 실제로 예수님 좌우에 있던 죄수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 심장을 찔러 확인했습니다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자, 35편 11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교만한 질문들, 그러니까 조롱하고 오해하고 하여튼 예수에 대해서 그냥 얼마나 악한 말들을 퍼부어댈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육체적인 고난보다 실은 더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예수에게 고난을 주는 모습. 40편 7절에는요,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왔나이다.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1편 9절에서는 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초를 찍어 먹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가룟 유다,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고 그 후에 그가 죄책감을 갖고 그 은을 성전에 던지면서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게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69편 21절에 내가 목마를 때 그들이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목마를 때는 물을 줘야지요. 근데 초, 아주 독한 초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8편 22절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내가 머릿돌이라고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편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게 메시아를 분명하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중요한 몇 군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이미 말씀드린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누구를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be anointed. 메시아가 바로 정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가 철장으로 모든 나라를 깨뜨리시고 열방을 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찌하여 모든 나라들이 허사를 꾸미고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가? 사도행전 4장에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그리고 제사장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하여 하나님과 그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이성에 모였습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시편 2편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왕이시고 마침내 모든 나라를 깨뜨리시고 정복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시편에서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세 편, 세 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2편, 23편, 그리고 24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 부인 의심 없이 명백하게 메시아. 자, 22편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갑니다. 여러분 본문 펴시고요. 1절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메시아의 외침이 거기 들려옵니다. 다윗은 기도 속에 고난 많이 당한 다윗인데 기도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메시아의 십자가 모습을 보면서 생생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만약에 이사야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제3이사야, 제4이사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실제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내다보는 겁니다. 먼 훗날 약 1000년 후에 올 메시아의 모습을.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다윗을 제2다윗, 제3다윗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좀 신기하죠. 자, 어쨌든 우리는 다윗의 이 22편을 보면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되고 그리고 그대로 또 성취된 것을 봅니다. 자, 22편 쪽 내려가서 12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고 그리고 내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황소, 사자, 이거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빗댄 겁니다. 반대로 뒤에 나오는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개는 유대의 군병들 혹은 파수꾼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단어가 하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두 개예요. 말 그대로 손들과 발들이 예수님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못이 박힙니다.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그걸 얻겠다고 다 몇 사람이 이것저것 나눠갖고 마지막 속옷 하나 통으로 짠 거, 이거를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자. 그때 그 사람들이 제비 뽑기 하던 이 판이 그대로 누구 말대로 뭐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보존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반대로 볼 거는 속옷까지 다 빼앗긴 예수 모습 어떠겠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알몸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메시아의 고난, 첫째는 이처럼 정확하게 예언하고 이처럼 정확하게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부인할 수가 없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처럼 고난당하신 그분, 이처럼 모욕당하신 그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몸이 물같이 쏟아지고 양 손과 발이 못 박히고 그리고 속옷까지 다 벗겨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왜 다른 메시아를 찾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만 그대로 이루어져도 우리는 의심 안 할 수 있는데, 수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의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고난당하던 그 예수, 내가 목마르다 초를 주고 또 그 옆구리 찌른 사람을 보리로다,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자, 23편을 봅니다.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여기 등장하는 이분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양들을 푸른 풀밭에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소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양들이 편한, 양들이 누우려면요, 만족이 돼야 돼요. 먼저는 배가 불러야 돼요. 그리고 아픈 데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목자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예, 우리를

번이나 반복되는 걸 봅니다. 7절,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 옛날 개선가 그대로입니다. 로마도 그랬고 모든 나라들이 그랬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 장군이 들어올 때 성문을 활짝 엽니다. 아예 그냥 위에까지도 활짝 열어서 영광의 왕, 개선 장군을 맞이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는 성전의 문도 활짝 열어서 하늘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영원한 문, 천국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모든 대적들, 사망, 원수, 그리고 흑암의 권세, 사탄 권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로 일어서십니다. 그 메시아를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환영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문,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지상에서 복음을 완성하고 세상 권세, 죽음 권세 모든 것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천군 천사가 환영하는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자, 이제 좀 뒤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분의 통치가 또 몇 군데 소개가 됩니다. 45편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왕은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은혜 주시는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72편 11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72편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자, 여러분 이 양면을 보십시오. 실제로 다윗 시대의 일부가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 블레셋, 암몬, 그리고 모압, 저 위에 아람까지 다 다윗 앞에 부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장차올 메시아, 십자가질 메시아, 만왕의 왕인 메시아 앞에는 모든 나라가, 왕들이 그분 앞에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한 자, 높은 자로 끝난 게 아니라,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자비의 왕. 강한 왕이면서 동시에 자비의 왕.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110편은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10편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먼저 이 부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히브리어는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따로 쓰지 않고 똑같이 아도나이 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 그러나 다른 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분. 마침내 온 세상을 정복할 그분. 하나님과 동등한 오른편에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지금 같은 110편입니다. 110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왕, 그리고 하나는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최고의 왕은 왕이면서 제사장. 옛날에 다윗이 그랬고 또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도 실은 겸한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조차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군가? 창세

0: 여기 14장으로 돌아가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던,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복을 받았던 그 사람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멜기라는 말은 My King, 원래는 멜렉인데 멜기 그러면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왕. 세덱은 의란 뜻입니다. 의의 왕. 그 다음에 살렘의 왕. 살렘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 홀연히 등장했다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사라진, 역사에서 사라진 멜기세덱. 근데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제사장,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서열상으로 한참 밑에예요. 그리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레위의 제사장들은 땅 위의 장막을 섬기는 자들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좇아 마치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간 것처럼 하늘 장막을 섬기는 영원한 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맹세했다라는 샤바라는 이 단어는요, 모든 언약의 최종 결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늘의 것을 본받아 땅의 것을 성막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대제사장을 본받은 결국 땅에 있는 레위인들, 땅에 있는 것이 실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게 실체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그 절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시편 22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메시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기를 바라고, 23편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가 신실하게 그의 은혜와 사랑 속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영광의 나라 펼치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문, 하늘 문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1757번 광주 동명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행복한 교회 김창훈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사들로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순교의 피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방황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비진리를 철저히 버리고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를 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의 눈물과 순교로 세워졌으니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마다 주의 백성들마다 세계 열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생명 살린 일에 물질로 돕고 보내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는 성경 주석가로 유명하죠. 그가 성경 주석만큼이나 심혈을 기울였던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기도하기입니다. 그는 상황에 맞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동시에 아침, 낮, 저녁 시간을 나누어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일상 전부에 계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과 밤에는 그 기도의 뒤를 따라간다. 나에게 아침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도가 끝난 뒤에 이어지는 낮과 밤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그 아침의 기도는 알려준다. 아멘 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삶. 뜻대로 되지 않은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잠드는 삶.

아침의 시간은 영혼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단독으로 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하루의 첫 숨결과 첫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단순히 하루 일정 잘 마치게 해달라라는 기복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뜻에 내 인격을 복종시키는 거룩한 정돈의 시간이 필요하다. 낮의 시간엔 아침에 받은 은혜를 품고 치열한 일상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는 방패가 돼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온유함을 지켜내는 낮의 시간은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며 나아간다. 마지막 저녁의 시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감사의 시간이다. 성도는 하루 동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볼 것이다. 동시에 내 허물과 죄를 정직하게 내려놓을 것이다. 매일 밤 작은 영적 결산의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낮이 되면 낮의 치열함 속에서 주님의 손을 놓지 맙시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저녁의 한적함 속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연주곡을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홍보대사신데요. 첼로피아의 연주로 같이 할게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합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지금 보신 분들은 더 은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첼로피아의 연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여러분이 연주를 들으시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한낮에 그 치열함 속에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또 저녁이 되면 그 저녁의 한적함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수요일 아침,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매튜엘리가 전하는 이 아침, 낮 그리고 저녁, 이 매일의 기도의 교제는 우리가 호흡하듯 하나님과 사귀는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 그분은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우리 주님은 동행해주고 계세요. 시편 143편 8절의 고백처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엮어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거룩한 그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이 저는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새 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영적 뿌리를 기도하며 내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 복된 수요일 아침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지금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하고요. 어저께 보이는 라디오 기억하십니까? 와, 70주년을 기념한 홈커밍데이 이번 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좀 부탁드렸죠? 자, 오늘 수요일 더 사랑하는 사람들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잠시 후에 부산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이번 극동방송 7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성가대 합창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찬양제인데요. 그 안내 소식을 잠시 후에 또 부산을 연결해서 부산 극동방송을 또 가장 사랑하시는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옷도 좀 보이십니까? 좀 상당히 옷이 좋아요. 네. 70년을 기념한 팀 것 같은데 좋습니다. 박채연님도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잘 들으셨고요. 김정란, 남윤식, 박승한, 이사야리, 신통방통 김은아 그리고 정덕희 권사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댓글까지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좋은만 검색해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우리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 함께 할 텐데요. 보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볼까요?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여러분 찬송하고 계시죠? 아, 오늘 매튜 헨리가 남긴 이 표현이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침에 기도한다. 나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과 밤에는 그 기도의 뒤를 따라간다. 그런 우리 분들이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일찍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7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 주에 또 홈커밍 데이 행사, 또 부산에서도 행사가 있고요. 제가 잠시 후에 연결해 볼 텐데 여러분께서 1초라도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도모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도 한 영혼이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행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침의 기도가 참 중요하죠. 우리의 아침의 기도, 기도했으면 낮과 밤에는 그 기도의 뒤를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겠죠. 아멘 뒤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이 아침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경호고님도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진선아님도 아침에 기도하고 낮과 밤엔 그 기도를 따라간다. 예, 오늘 오프닝 잘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영상 찬양 한 곡을 더 듣고 잠시 후에 특별한 더 사랑하는 사람들 부산으로 찾아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각장애인 찬양단 에필로그의 찬양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 부산으로 가볼게요.

0: 복된 수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하루 기도하며 이 아침에 기도한 것 낮과 밤에 이 기도를 따라가겠죠. 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멋진 도우미 문혜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0: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 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은 예. 저희가 창사 70주년 기념 티셔츠를 또 입고
0: 좋다.
1: 함께 하니까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상당히 우리 예정 PD님이 네. 혹시 저보다는 모델이 참 중요하다. 예정 PD님이 입으니까
1: 아닙니다. 송 PD님이 또
0: 이 티셔츠 모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0: 훈훈합니다.
1: 네, 훈훈합니다.
0: 훈훈합니다.
1: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아이고 상당히 마크가 진하게 나오죠?
1: 이게 금빛처럼 보이는데요.
0: 방송에서는 금빛처럼.

0: 되네.
1: 그러니까요.
0: 이야, 네. 좋네요.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앞서서도 제가 예고했지만 예정 기자님 70주년 행사가 지금 이번 주 지금 계속 뭐 오늘부터 이미 저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홈커밍데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0: 그렇죠.
1: 내일 저녁 7시 30분에는 부산 콘서트홀에서 전국 대합창제가 열립니다.
0: 맞지예.
1: 맞지예. 맞고예.
0: 이게 맞나예. 그러면 안 돼요. 맞지예. 좋습니다.
1: 맞지예.
0: 자, 오늘 부산으로 저희가 가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1: 네, 부산 극동방송 직원들만큼이나 그보다 더 열정과 사랑으로 이 전국 대합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땀 흘려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운영위원장 김성식 장로님이십니다.
0: 자, 오늘 우리 김성식 장로님을요. 줌 영상으로 목소리를 만나볼 텐데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 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0: 그렇죠.
1: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실시간 방송 보기가 빨갛게 뜨는데요. 누르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우리 김성식 장모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장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헬로, 부산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장로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전국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0: 박수 주의손. 아, 지금 부산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지금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저의 사투리가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치고요. 우리 장모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1: 네,
0: 우리 김성식 네, 장모님. 예. 우리 부산 극동 방송 내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극동 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대합창제가 열리게 되는데 전국의 교회들 또 캐나다에서 온 합창단까지 정말 뜻깊은 찬양의 축제 시간인데요. 장모님, 지금 네. 우리 직원들도 바쁘지만 우리 장로님도 엄청 분주하시다고 들었습니다.
2: 네, 우리 부산극동방송 장대진 지사장님과 직원들이 정말 밤낮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작은 힘이 남아 보태고 있습니다.
0: 야.
2: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지요.
0: 아, 좋습니다. 아, 우리 장모님 이게 얼굴만 봐도 여러분
1: 그러니까요.
0: 우리 김성식 장모님 얼굴 뵈셔야 돼요.
1: 장모님의 미소를 보셔야
0: 마음문이 열립니다.
1: 마음문이 열립니다.
0: 아,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한복추님도 김성식 장모님 축복합니다. 백운자님도 박지혜님도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조숙경님도 정연옥님도 박금옥님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장모님 지금 이 행사 네. 이번 토요일에는 네. 이제 서울에서 한양대학교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지금 부산 전국대합창제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2: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달 전부터 전좌석이 매진될 만큼 많은 교회들과 우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0: 아멘.
2: 지금도 티켓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0: 예.
2: 16일 금요일 오후 3시 해운대 백사장에서 캐나다에서 온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의 깜짝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아름다운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1: 와.
2: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선착순 100분께 예쁜 한정판 미니 에코백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전국 대합창제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해운대로 오셔서 함께 찬양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에 먼저는 포스터가 있고요. 우리 메인 포스터. 그리고
1: 네.
0: 70주년 기념 전국 대합창제 포스터가 있다면 지금은 버스킹 공연 또 포스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장소가 웨스틴 조선호텔 앞에 호환도로 광장에서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이렇게 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도 함께 이제 오시기 때문에 그날

0: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게 되는데 장모님 지금 이제 전국에서 예. 부산으로 모이고 우리 예정 PD님 네. 이게 쉽지 않은 행사잖아요.
1: 맞습니다. 서울 뭐 영락교회 연합합창단부터 예. 대구, 부산, 창원, 대전 곳곳에서 모이는 와. 이 합창제이기 때문에 아마 집중해서 정말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어떻게 또 집중하고 계시는지 가장 집중하고 계신 부분은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0: 정원님.
2: 네, 이번 합창제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2: 1200여 명의 찬양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큰 은혜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아멘.
0: 기도가 나오고 지금 정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 근데 저는 이 행사가 1200명이 참여한다가 아니라 1200명이 네. 찬양대로 그날 함께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그날 현장에서.
0: 장원님 부산 콘서트홀이 이번에 뭐 새롭게 돼서 상당히 또 장소도 크고 넓은 아주 뭐 가장 넓은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는데 맞나요?
2: 네, 부산 시민공원 안에 있는 예. 새롭게 이렇게 지어진 곳입니다.
0: 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날 초청이 됐고 또 우리 극동방송 지금 듣고 있는 가족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정 PD님 그거 네. 아세요? 그런데 우리 김성식 장로님은 네. 운영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사업도 사업이시지만 글쎄 매주 붕어빵 전도를 하시는 복음 전도자시래요.
1: 와, 매주 전도를 하시는 전도자시군요. 네.
0: 장모님.
2: 예, 오늘 장모님. 수요일 오후에도 붕어빵 전도를 하는 날입니다.
1: 이야. 너무 멋집니다.
2: 저는 붕어빵 전도를 나누면서 예. 복음을 전하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극동방송을 틀어놓습니다. 이 시대는 전도의 제약이 참 많습니다.
0: 예.
2: 붕어빵 전도를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람이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곳에도 방송은 찾아갈 수 있거든요.
0: 예.
2: 그래서 극동방송이 참 귀한 전도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1: 야, 저는 뭔가 여유가 생겨야 전도도 하고 이렇게 사역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장로님을 뵈니까요.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0: 그러니까요.
1: 전국 대합창제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전도까지.
0: 좋아요. 그 사명. 장로님, 장로님은 극동방송 좋아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운영위원장님까지 이렇게 사역을 섬겨주시는데 극동방송 물론 아까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행복했던 경험 혹시 어떤 게 하나 있으셔요? 이거 뭐 질문제는 없는 질문이지만 한번 편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2: 극동방송을 통해서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부산이 성시화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 부산 극동방송과 부산 교회가 하나 되어서
0: 예.
2: 부산을 성시화하는 일에 우리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멘. 맞아요. 저희가 그 소문을 듣고 있어요. 부산 극동방송이
1: 네.
0: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지역의 교회와 연합해가지고 여러분 그 해운대 전도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게 그냥 부산에서 10만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막 집회했던 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게 모이니까 부산이니까 뭐 모이기 쉬운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다 그것도 모이기 어려운데 또 부산 극동방송이 또 그런 역할들을 하나하나 교회를 깨우는 거죠. 우리 함께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 기도도 쌓이고
0: 예, 네. 그 전도의 운동들 그 순수함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으로 이번 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대합창제 기도 제목 장모님 한번 힘있게 나눠주시면서 저희 오늘 기도하려고 사실 인터뷰한 거니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2: 네, 세 가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는 모든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둘째, 출연진과 관객 모두가 안전하고

0: 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셋째, 찬양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아멘.
0: 극동방송 70년의 은혜가 앞으로 100년의 복음 전파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 아멘.
0: 전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아멘. 우리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장로님.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렇게 또 화면으로 이른 아침에 밝은 미소로 깨워주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와,
0: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수고 많으십니다.
1: 장모님 그래도 마치시고 토요일엔 또 올라오시죠?
0: 네, 그 금요일날 올라갑니다.
1: 아, 그렇죠. 미리 올라오시는데 우리 장모님
0: 목요일날, 예. 목요일날 저녁에 또 이렇게 찬양제 하고
1: 또 다 바쁘게 금요일날 또 새벽에 올라갑니다. 아이고, 우리 장모님 힘내시고 하여튼 이번 한 주 그 사명을 또 감당하시고자 이렇게 또 기쁨으로 열정을 내시는 우리 부산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성식 장로님이었고요. 오늘 기도 제목들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정 PD님.
2: 네.
1: 아, 오늘 또 우리 장로님 뵈니까 맞아요. 이게 전국에서
2: 네.
1: 올 한 해 동안 70년 기념 행사가 쭉 진행돼 왔었어요.
2: 맞습니다. 아.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 대회부터
1: 그렇죠.
2: 영남권 연합 전도 대회.
1: 예.
2: 그리고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대합창제가 바로 내일 열립니다.
1: 그러니까요. 여러분 참 이 사역의 하나하나 또 우리 뭐 나라사랑 축제도 있었고 하나하나 이 사역들이 여러분이 기도 없이는 또 응원 없이는 또 함께하는 중보기도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찬양을 한 곡 나누면서 저희도 여기서 우리 예정 PD님 저희가 오늘 선물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2: 노후.
1: 자, 어떤 선물이냐? 네.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할 텐데요. 우리 유튜브 댓글로 남기시는 특별히 기도의 댓글을 저희가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 그리고 홈커밍데이 이번 토요일에 있잖아요. 그 기도를 좀 여러분이 모아주셔야 됩니다. 찬양 흐르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확인해서 잠시 후에 다섯 분을 정해서 연어 선물을 행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찬양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0: 예정 PD님.
1: 네.
0: 이게 저희가 합창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조금 전에 합창곡 주 예수 이름 높여 왜 이렇게 은혜로워요.
1: 그러니까요.
0: 야.
1: 연합되어 하나된 목소리로 그러니까요.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0: 그러니까요.
1: 짜릿함과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저희가 여러분 기도해 달라 하는 마음으로 포스터들을 이렇게 나열해놨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도의 댓글들이 이렇게 오고 있죠, 예정 PD님?
1: 지금 한자 한자 또 한 문장 한 문장 정성을 다해서 기도 제목을 와, 적어주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서 감동이 되고요.
0: 야.
1: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 댓글창에 기도 제목을 따라서 읽어주시기만 해도 그렇다. 이번 행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야. 듭니다.
0: 여러분 오늘 오프닝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기도한대요.
1: 기도하고.
0: 이 아침에 기도하면 낮과 밤의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이 기도를 또 읽으면서 막 따라 기도하게
1: 그러니까요.
0: 되는
1: 따라가게
0: 것 같아요.
1: 되고
0: 아, 따라간다.
1: 또 이미 마음으로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이야 좋다. 좋네요. 자 그렇지만
1: 그래도
0: 이 가운데서 다섯 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야 된다는 거.
1: 선물 받으실 분 다섯 분은 정말 자. 객관적으로 추첨을 해야 된다는 거.
0: 그러니까 자 여러분 다섯 분 오늘 저희가 추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정 PD님부터 해주시죠.
1: 네 저는 아이디 리님께서
0: 리님.
1: 리 EQ 라는 예. 아이디로 70주년 극동방송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행사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펼쳐지는 행사 되게 하소서 주님께 아, 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디 LEE 리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자, 저는요 아이디 권중팔님 추첨했습니다. 언제고 기다려지는 우리 극동방송의 이 행사들 저는 씽씽 달려갑니다. 17일 한양대 가보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70주년 행사 홈커밍 데이 두 분의 피디님 옷 너무 멋져요. 네 하시는데 예. 네,
1: 깨알 멘트까지
0: 옷만 멋지지 않고 또 네. 우리 또한 좀 멋진
1: 좀 멋진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0: 기도
1: 네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0: 권중팔 선생님 어이 거의 박종팔 느낌이 나. 권중팔 선생님께 저희가 선물 네. 전해드리겠고요. 한 번 더.
1: 자 이어서 저는요 예. 줄리아 천님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있을 부산 찬양제 대합창대와
0: 야.
1: 이번 주 토요일 홈커밍데이 모든 행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날씨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0: 아, 네.
1: 줄리아 천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0: 기도가 막 느껴지네요.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저는 아이디 송영희 선생님. 주님 주께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주님 행하시는 그 큰 사랑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 아멘 아멘.
0: 송영희님의 기도 저희가 읽어드렸고요. 추첨되었습니다.
1: 네 추첨됐습니다. 이어서 저는 김혜진 자매님의 기도 제목을 읽고 싶은데요.
0: 예.
1: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그물 같은 이 찬양 합창제와 홈커밍 데이를 매 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성도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혹여나 참석 못하더라도 기도로 연합할 북녘당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모든 걸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도 확장된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김혜진님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아. 마음이 더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좋아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이 70주년 행사들 여러분께서 또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 시간 선물 소개합니다.
2: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0: 예정 PD님.
1: 네.
0: 오늘 복된 수요일 아침 10월 14일.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면 낮과 저녁은 따라간다는 그 말씀이 계속 맴돌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저도 오늘 그 이 방송을 이제 어제 원고를 저희 준비하는데
1: 네.
0: 이제 원고를 준비하고 사실은 또 뭐 이렇게 검색도 하고 좀 하고 잘 수도 있잖아요.
1: 네.
0: 밤에 이제 원고를 쓰는데 그런데 어제 매튜엘리의 기도문을 쭉 보는데 참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의 기도, 또 점심의 낮의 기도, 밤의 기도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저께.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다른 걸 검색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얻는 그 행복감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이 좋더라고요. 아마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이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실 텐데 자 오늘 그 기쁨의 하루가 또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내일 있을 전국 대합창제 또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 우리 오영훈님과 같이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영국 켄트대 조안나 윌리엄스 교수는 최근 아이들에게 타고난 성을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일종의 돈줄, 즉 산업이 되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평생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심지어 각종 보정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돈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영국은 2017년 한 해에만 800명의 아동이 성전환을 위해 사춘기가 오는 것을 막는 약물을 투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가 성전환 시술로 트랜스젠더가 된 아이들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메시지를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는가 하면 마치 게임처럼 자신이 트랜스젠더 성향이 얼마나 있는지 자가진단하는 서비스를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도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지 말고 크리스찬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모니터링하고 미디어를 바로잡아가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이삭이 평생의 짝을 만난 나이는 25이 아니라 40세입니다. 다윗이 광야를 지나 왕위에 오른 나이는 기름 부음 받던 15이 아니라 30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혈기 넘치던 마흔이 아니라 80세입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기준에 때론 나 혼자만 뒤처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박자와 속도에 맞게 걸어갔을 뿐이죠. 세상에 정해진 시기라는 건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주님의 주권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이 하루, 이 아침이길 소망하면서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 볼래? 김지혁과 이은경의 목소리로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갓모닝 첫 찬양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완벽한 기준도 없고요. 완벽한 시간표도 없습니다. 세상 기준에 맞춰서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괜히 조급해지고요. 넘어지기 십상이고요. 마음 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내미는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고요. 또 가장 또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소망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건데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갓모닝 식구들에게 혹시나 조바심이 있다면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가시자고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요. 만나라고 출첵하셔서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가시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제일교회 이현철 장로님, 강성자 권사님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958-5138 백인자 최화정 권사님, 송남종 집사님,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1978번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꼭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지선 전도사님의 감사합니다. 6120번님 저는 돌이켜보니 기도할 때 제 스스로가 의심이 없고 조급함이 없을 때 무시로 스쳐 지나가는 기도에 그런 기도에 응답이 즉시 이루어졌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의심이 없고 조급함이 없다는 건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첨단의 춘집사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아침 세상의 기준 또 나의 조급함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요. 또 1978번님의 신청곡 지선 전도사님의 감사 이어서 두 곡 함께 하시죠.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앙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네, 1978번님의 신청곡, 지선전도사님의 감사 함께 찬양했고요. 5226번님, 오늘도 감사한 아침입니다. 주님의 따스한 인도하심 따라 모두들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또 우리 4641-2814-7980번님, 6914-8905번님 오셨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도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후에 오늘은 3분 메시지로 함께할 텐데요. 분주한 아침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그런 멋진 하루,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3분 메시지 함께 하시죠.

미래에 뭐 걱정을 왜 해요? 왜 염려를 합니까? 미래를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건 6장 33절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 말씀에 걸맞는 엄청난 말씀을 24절에 결론으로 6장 24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 못하면 33절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뭐 염려만 살고

오늘 이 밤에 과거도 떠나보내시고요, 나를 버리고 간 님도 잊어버리시고요, 과거의 상처 다 떠나보내시고요, 네, 뭐 과거의 이력 덜먹이지도 마시고요, 영광도 실패도 성공도 다 떠나보내시고요, 다 지나갔어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미래에 대한 것이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right now,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묵묵히 계속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는 사인이, 하나님이 때가 오기 전까지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괜찮은 인간이 나타나면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결혼하면 멋지게 사랑하리라, 그건 꿈에도 꾸지 말고, 다니엘 해니 같은 사람 만나면 내 멋지게 하면서 그런 꿈도 꾸지 마. 다니엘 해니가 뭐 고개나 하나요? 뭐 만나 죽이나 하나요? 꿈 깨세요. 지금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마음에 니면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수입이 많든 적든 연봉 상관없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임할 사인이 오기 전까지는 하라고요, 하라고. 에이, 이 쥐꼬리 같은 때려쳐버리 나지 말고. 거기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지만, 그 딸랑 얼마 주는 그것을 가지고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일을 계속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때려치우는 사람은 기회도 없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크로노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일을 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끝내주고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을 하다가 이게 뭐가 좀 아닌가 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타이밍에 귀재세요. 하나님은 0.00001%의 오차도 없으세요.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때를 알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어긋나게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를 행하시는데 오류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때가 안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상이에요. 왜? 그분의 때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완벽한 때를 알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이 표현은 시간의 주가 되신다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시간의 주가 되세요.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아무것도 우리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에 관한 말씀 3분 메시지 함께 하셨는데요. 이 말씀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이라고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 묻혀버린 삶을 돌아볼 수 없음에 슬퍼하며 오늘은 가끔 고요한 시간,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뭇잎이 물들어가는 것도 보고 높아진 하늘과 더 진한 향기를 내뿜는 들꽃도 볼 수 있습니다. 멈추어 바라보는 것들 사이로 하나님의 손길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시간과 그 곁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아야 세상에 영원하지 않음과 가장 소중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해가 저녁이 되어 내 안식 가운데 찾아올 때까지 고개를 끄덕이는 지혜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본문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평가하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나눴어요.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을 광야로 몰았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세례요한은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의 행하심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제자를 통해 다시 묻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세례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연약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표현할 때 질그릇 또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야고보는 심지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연약함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 가지고 참수하는 사단의 참수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연약한 요한을, 근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큰 인물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세상에 큰 인물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요한을,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하니까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세상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본인의 업적이나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맞닿아 있는지, 그 섭리에 반응하고 있는지에 의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과 가지고, 업적 가지고 평가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고 주님의 평가에 더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세례요한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이건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치의 차이예요. 이 땅의 어떤 가치도 영혼의 가치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훨씬 크고 영광스럽고 귀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속한 자, 우리 시민권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살아있어야 오늘 성도로 사는 삶의 여정들이 가능해져요. 천국 죽어봐야 알지, 그 신앙으로는 오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다니까요.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한 번도 휘틀어짐 없이 올곧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분명히 보였어요. 그 하늘의 상급이 보였고 의의 면류관이 보였고,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막기를 수없이 맞으면서도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살아있어야 오늘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분명해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광이, 또 그 기대가 살아있는 참된 신실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한 바리새인,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이 시몬인 게 드러나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시작됩니다. 36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2: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
1: 바리새인이 초청했고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37절 38절 시작.
2: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1: 죄 있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뒤에 시몬도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동네 사람은 다 아는 여인인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또 입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 흐르니까. 근데 이제 정작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을 가만 놔두는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39절 볼까요? 39절 시작.
2: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1: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거다. 이 말의 의미는 여인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 보니까 선지자보다 못한 사람인데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0: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있다 할 때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경어를 써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행동을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또 이럴라고 초청했나 싶을 만큼 아주 예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한 여인은 정말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또 통회함으로 그렇게 내가 지금 손대고 있는 이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 볼까요? 50절 시작.
1: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
0: 이 여인의 행동이 믿음의 행위였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를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한 공간에 있는 정작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그리고 이 말로는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전혀 그렇게 존중함도 없고 또 그 안에 낮아짐도 없고 오히려 그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을 못 알아보는 예수님을 평가하는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그 여인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시몬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여인처럼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몬의 무례함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믿음의 행위였는지 좀 살펴보죠. 우리 44절부터 봅니다.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0: 먼저 시몬의 무례함.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그 당시 1세기 유대사회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광야 지역이 많은 흙과 먼지가 많은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신발도 거의 대부분 샌들 같은 거니까 이렇게 누구나 다 그 길을 걸어오면 흙에 묻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초청한 주인은 그 손님을 대접하는 의미에서 발 씻을 물을 제공했습니다. 주인이 좀 부유한 사람이면 종을 시켜서 그 발을 씻겼죠. 근데 지금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정작 그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인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또 입 맞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이제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환영합니다 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유대사회는 이렇게 볼을 맞대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와 좀 다르죠. 근데 유대사회는 그게 이제 존중의 표현이에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 입 맞춤이에요. 그런데 초청은 해놓고 입 맞춤도 안 했어요. 결정적으로 그 손님으로 온 예수님께 머리에 감람유, 여기 올리브유거든요. 우리 집에서 요리해 먹는 올리브유. 그러니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이고 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손님이 굉장히 귀한 손님일 경우에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감람유, 그 흔한 감람유, 올리브유도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붙지 않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들이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초청은 시몬이 했지만 정작 그 시몬이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그분을 귀히 여기는 모습이 전혀 없죠. 말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경외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처음부터 그 발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본인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신다는 것은 발이 젖을 만큼 눈물을 흘렸다는 거거든요. 통회함을 말합니다.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귀함과 그분의 권위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그 발 앞에서 엎드려 눈물 흘리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통회함으로 또 낮아짐으로 그 더러운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그 겸손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시몬은 뭐 볼 입맞춤도 안 했는데 그 여인은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같이 마치 막 왕 앞에서

0: 선 백성처럼 그런 낮아짐으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거죠. 원래 볼에 입맞춤을 해야 되는데 감히 예수님의 볼에 입맞추려는 생각도 못하고 그 가장 낮은 발에 입맞추기로 멈추지 않은 거죠. 그리고 향유를 부었어요. 감람유도 아까워하는 시몬과는 다르게 그 당시 향유는 비쌌거든요. 어쩌면 그 여인에게 전재산일 수 있는 그 향유를 뭐 아낌없이 붓습니다. 시몬은 올리브유도 아까워했는데 지금 여인은 향유도 아깝지 않게 부어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고 경외심이죠. 정작 초청한 시몬은 그렇게 무례했는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자복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분은 같은 공간에 있는 이 시몬의 태도와 여인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말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의 행동에는 경외심이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시몬의 행동과 이 여인의 행동을 가른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여인만 죄인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다만 이제 바리새인의 착각, 이 시몬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저 여자보단 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교묘한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비교한다고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래 저 여인보단 내가 좀 나라는 그 얄팍한 그 비교의식이 스스로를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야 되는지 그 심각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가 뭔데 감히 예수님이 선지자네 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하는 이유가 이 어설픈 비교의식이거든요. 그럼 믿음 축복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그 얄팍한 술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나.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우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얄팍한 비교의식과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렇다고 지가 의인도 아닌데 그 오만함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무례함과 또 그렇게 말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전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시몬의 태도를 갖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여인과 같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말한 것처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나도 그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요. 다시 묻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가 이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얄팍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좀 그래도 대접받아도 되는 것처럼 마치 시몬이 바리새인으로 그래도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고 저 여인보다 낫고 했던 그 얄팍한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했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또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죄인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죄인이면 더 손가락질 받죠. 구체적으로 돈이 많아. 근데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알고 보니까 살인자야. 앞에 있는 게 오히려 그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부끄러워지죠. 근데 우리는 좀 가졌네, 좀 배웠네, 사회자 지급 높으네. 그래놓고 예배할 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처럼 그렇게 좀 당당하게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예레미야로 가볼까요? 13장입니다. 23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1: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0: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1: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0: 피부가 검은 흑인들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죄에 익숙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0: 이 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인일지라도 이 죄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이라고 있는데 우리의 죄는 싹시 사망이니까 생명이 아니고는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란 사실도 심각하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또 절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1장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0: 아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피의 값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피의 대속으로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자, 2장 가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0: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소망 없는 우리.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8절도 보죠. 8절 시작.
1: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0: 이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정리해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는 소망도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큰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지금 여인의 태도예요. 오늘 똑같은 공간에서 정작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몬의 무례함 그리고 그의 교만함과 또 죄인인 걸 알고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나오는 여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어떤 자세로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섬기는 영역들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시몬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시몬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시몬이 갖는 그 태도는 당연한 거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죄인인 게 분명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가 당연하고 내가 이래봬도 그 초청한 집의 호스트잖아요. 그 집의 주인이잖아요. 본인이 초청했으니까. 홈그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의 어떤 연조나 익숙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주인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겸손함으로 나가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봉사라면 그러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나거든요.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자꾸 뻐그적뻐그적 소리가 나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거든요. 근데 은혜로 하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오히려 좋죠.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은혜로 하면 소리가 안 나요.

0: 나를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가보실래요? 2장입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베소 교회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4절 5절 같이 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0: 아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은 없을 수는 있어요. 바라기엔 그런 분들도 빨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밤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감격으로 지냈던 시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먼 얘기가 된 거예요.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시몬처럼 예배하고 시몬처럼 봉사하고 시몬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전적 부패라고 그러거든요. 아예 소망 없는 존재,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감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의 제자가 됐고, 은혜임을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살아있으면 누구도 시몬처럼 못해요. 언제나 겸손하길 수 있고 또 일을 해도 본인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다시 이 은혜의 영역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정서여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것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걸 점검하는 거죠. 언젠가도 간증했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얘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의 서재에서 막 울고 계시더래요. 사모님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누가 속색이냐고. 근데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안 나. 그래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늘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에요. 탁월함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게 살아있으면 우리 예배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주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시몬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 여인처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6-2004번 광주 성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뜨란 스마트폰에는 얼굴 인식 기능이 있죠. 얼굴을 갖다 대면 잠금이 풀립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얼굴을 갖다 대면 오히려 이 얼굴을 외면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심정은 내 존재 자체가 외면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반응해주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에게서 오는 작은 반응은 소속감과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신호니까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단순히 소리를 내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라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참 다정하게 부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